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6: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입에 올리고 메모하고 이걸 꾸준히 반복하는 어떤 시기에는 그냥 이걸 잊어버릴 일이 있을까 싶지만 또 좀 멀어지고 연관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느새 아주 까마득한 일로 기억되기도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아예 되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는 이렇게 각각 생일이 같은 날이었던 지인도 있고 또 같은 날에 결혼한 커플들도 있었거든요. 물론 역시나 서로 알지는 못하고 각각 다 저의 지인들인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에게는 잊지 못할 날들이긴 한데 이제는 뭐랄까 가끔 지나고 나서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 결혼 기념일이 같은 세 커플을 혼자 떠올리면서 두 커플은 생각이 나는데 한 커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누구더라? 누구였더라? 그러다가 예, 하루 종일 생각을 했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걸터리 생각했다가 예, 나중에 생각나긴 났죠. 났는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선명해 보이는 것도 눈이 덜 가고 손이 덜 가면 그렇게 옅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추에서 함께하는 많은 이야기들, 또 지난날의 음악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긴 해요. 좀 기억 저편으로 아련하게 사라져 있던 것 같지만 어떤 이야기 하나에 줄줄이 사탕처럼 그렇게 이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 한 소절에 잊고 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가 너무나 선명하게 금세 확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추억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추억의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길게 남기는 사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편한 방법은, 제일 좀 좋은 방법은, 좋은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요? 모든 게 좋기는 한데 인터넷 공간으로 오시면 제일 여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원음방송의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입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들어오신 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클릭하시고 프로그램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로 주시려면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단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조경수의 행복이란 장계현의 잊게 해주오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너나 없이 살기 힘들다, 지쳤다, 고달프다, 심지어 화가 난다고까지 말을 한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기댈 말과 부탁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낌없이 사랑해야 하고 조금은 더 참아낼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다림의 까치발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날마다 아침이 오는 까닭이고, 봄과 가을 사계절이 있는 까닭이고, 어린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이다.

성경의 덤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였습니다. 언제나 소탈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시인이죠. 오늘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시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잘 살아야 하니까, 뭐 열심히 살아가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유가 곧 삶이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잘하려고 애쓸수록 더욱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냥 하는 것만, 성실한 것만으로도 반은 한 거구나 싶은 순간도 많은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거나 너무 목표에 큰 점을 찍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까운 데서 조금은 단순하게 찾아봐도 충분히 힘이 될 거예요. 자, 1부 끝곡입니다. 변진섭,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허공같이 비고 보면 윤회의 승강을 벗어나나니 이 빈 마음을 근본으로 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은혜 입혔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 미침이 부족함을 살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한영애의 따라가면 좋겠네 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듣다가 앞부분에서 이 가사가 끝에 어떻게 끝나나 살짝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또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검색을 했더니 맞아요.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냥 약간 동화 같고 만화 같은 그런 그림만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상대는 나의 마음을 안 받아주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찾아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래에 관한 생각이고 하나는 이렇게 궁금하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이 상황이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순간 그냥 문득 약간 새삼스럽게 신기하다, 뭐 감사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사 같은 거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카세트 테이프나 음반 안에 있는 속지로 꺼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눈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우기기로 서로 이 가사가 맞다 저 가사가 맞다 이렇게 좀 논란을 빚게 되는 곡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리고 또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들리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누가 그걸 들고 와서 봐라 이래야 끝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한 번에 궁금했던 게 다 확인되는데 싶어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이런 게 있었더라면 그렇게 옥신각신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이번에는 슈프림스의 Stop in the Name of Love 준비했고요. 아레사 프랭클린, 조지 마이클이 함께하는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까지 두 곡 이어갑니다.

두 곡을 들었습니다. 슈프림스의 Step in the Name of Love 그리고 아레사 프랭클린, 조지 마이클이 함께한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였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팝송을 연이어 듣다 보면요, 약간 거대한 하나의 무대를 연상케 하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저희가 뭐 분위기를 좀 봐서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도 뭐 다이아나 루스의 목소리나 아레사 플랭크의 목소리, 너무너무 멋진 디바의 목소리 아름다운데 여기에 조지 마이클까지 더해지니까 무대가 꽉 찬, 혼자 상상하는 그림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자, 이번에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전해드릴게요.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빵집 아저씨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지금도 하도 그 농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2부 끝곡은 글로리아 게이너의 Never Can Say Goodbye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입니다. 남이 우리 잠시 떠나요.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월수금 3부에는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미리 주신 조금 긴 사연들을 함께하고 있고요. 반드시 두 곡 이상 직접 노래를 선곡해 주시면 사연은 제가 살짝 다듬어 드리니까 부담 없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사연을 만나러 가는 길 함께할 노래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들으면서 갈까요?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4232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와 여동생은 두 살 차이입니다. 둘 다 아이들 키우면서 비슷하게 일했고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모든 길이 비슷하게 흘러왔어요. 이젠 우리 아들이 군인, 동생네 딸내미들, 그러니까 조카들은 고1 대1이 됐는데요. 딸 둘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대요. 저는 아들 하나에 워낙 묻어나고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지 않아서 오히려 속을 잘 모르겠는, 그런데 또 딱히 엄마 아빠 힘들게 하진 않아서 고마운 아들인데요. 그때는 일하는 엄마 속 덜 썩이는 의젓함으로만 봤는데 요즘 들어서 제가 미쳐다 헤아리지 못한 어린 아들의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있진 않나 살짝 걱정돼요. 조카들을 보면서요. 오히려 그 나이엔 그렇게 매일 싸우고 풀고 투정 부리고 샘내고 그게 더 일반적인 거로 보이거든요. 암튼 큰 조카가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 작은 애만 남았는데 붙어있을 땐 그렇게 싸우더니 요즘은 언니 언제 오냐, 이번 주엔 오냐 그런답니다. 딱 우리 어릴 때 모습 그대로인데 누굴 닮아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늘도 동생은 자기만 모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랑 제가 작년까지 옷가게를 같이 했었고요. 요즘은 저는 쉬고 동생은 운동을 시작했어요. 마음 같아선 지도자 자격증도 따고 싶다는데 어릴 때부터 소질은 있어 보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좀 쉬려고요. 직장 다닐 때 쌓인 피로를 그대로 안고 바로 동생이랑 몇 년을 장사에 뛰어들었더니 이제야 진짜 좀 쉬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보면 동생의 에너지가 대단해 보입니다. 통화할 때마다 동생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 그랬나? 인데요. 제가 늘 응, 우리도 그랬고 너는 더 했어. 그러는데도 굳이 조금 더 차분한 첫째가 자기를 닮았대요. 그리고 오늘은 동생과 제가 공동으로 인정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다 저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둘이 잠시 웃었어요. 우리도 그 시절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맨날 붙어서 싸우고 침대에서 수다 떠느라 늦잠 자던 그 시절의 동생과 제가 좋아하던 노래 신청해 볼게요.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지연의 난 사랑을 아직 몰라, 그리고 안혜지 벌써 이 밤이 다 지나고 였어요. 한창 두 분이 아, 뭐랄까 좀 하루 종일 붙어 다니고 싸우고 풀고 싸우고 풀고 이랬던 그 시기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군요. 약간 그 쌍둥이들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자매고 이러면 거의 뭐 쌍둥이 같고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이 자라 그리고 불 끄고 가다 다시 이제 불 켜놓고 얘기하고 그러다 엄마가 또 끄고 가면은 이제 불 끈 채로 이불 뒤집어쓰고 속닥속닥 그렇게 뭐가 할 말이 많은지. 그렇죠. 하루 종일 뭐 밖에서 각각 있었던 일도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내일 뭐 할지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할지 이런 거로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그리고 가족이자 그리고 자매이고 뭐랄까 비슷한 시기를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나이에서 항상 무조건적으로 1순위 내 편, 1순위 나를 위해 시간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붙어있으니까 지금 이 조카들처럼요. 아무래도 많이 붙어있으니까 추닥거리고 또 풀고 자매들이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면 뭐 남자분들도 좋겠지만 특히나 자매들이 좀 더 뭐 재미있게 많이 붙어다니고 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지금 조카들은 이제 지금 작은 아이가 언니가 매일매일 옆에 없다는 게 조금 허전해진 거죠. 기숙사 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오면은 그 주말에 또 엄청 싸우고 막 일요일에 헤어질 때 다음 주에 오지 마!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그럴 텐데요.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런 시기를 좀 더 지나고 나면 우리 사연 주신 두 분처럼 아, 정말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자매이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그 부부나 연인 같은 동반자와는 또 다른 의미의 동반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끝곡으로 오석준의 또 하루를 돌아보며 함께 할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임상아의 뮤지컬이었어요. 아, 잠시 뭔가 좀 뮤지컬 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노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뭔가 서정적인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약간 래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 뭐 진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무대 위에서 멋지게 춤추고 노래하는 약간 박진감도 있고 뭔가 좀 생기 넘치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돼 있는 것 같은 간접적인, 예, 그냥 상상을 더한 그런 체험,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들어도 약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뭐 예전 노래다 싶은 느낌도 없고요. 언제 들어도 한 곡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시원하게 가슴속을 뭔가 이렇게 쓸어내주는,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임상아의 뮤지컬을 듣고 나니까요, 이렇게 한번 골라보고 싶네요. 뮤지컬 영화 OST에서 두 곡을 골라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노래들이에요. 영화 그리스 OST에서 You are the one that I want 준비했고요. 그리고 영화 라라랜드 OST에서 Another Day of Sun까지 두 곡입니다.

한 두세 시간 무대를 막 뛰어다니다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의 지역별 주파수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 부산 경남은 FM 104.9MHz, 대구 경북은 FM 98.3MHz, 광주 전남은 FM 107.9MHz, 전북 충남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주파수 변경 없이 편리하게 만나시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돼요. 앱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나 WBS FM으로 검색하고 다운받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팝 재즈 보컬 거장들의 두 곡을 준비해볼까요? 앤디 윌리엄스의 문 리버 준비했고요. 프랭크 시나트라, 컴플라이 윗 미까지 함께합니다.

0: and don't tell your mama.
1: 앤디 윌리엄스, 문 리버, 프랭크 시나트라의 Come Fly With Me 두 곡 함께 하셨고요. 자, 벌써 오늘 마지막 곡 준비해드릴 시간이네요. 오늘은 톰 맥글린, 아메리칸 파이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포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물질이란 우리 일상생활에 보조물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3대력을 쌓고 또 쌓아 영원한 세상을 위해 항상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난세를 살아가는 법.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29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그럴 수 없고, 멋진 차를 타고 싶지만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초라하다는 거였는데요.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아닐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가짐, 삶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을 쫓기보단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 코너 은희로운 만남 바람개비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어드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선물.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피은입니다. 피은은 은혜를 이눕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은의 은혜를 강령적으로 요약하면 천지로부터는 응용무념의 도, 부모로부터는 무자력자 보호의 도, 동포로부터는 자리이타의 도, 법률로부터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요, 모든 은혜를 입은 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갚기로 하면 먼저 피은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대산 종사님께서는 사은에 피은된 도를 채받아서 보은하면 곧 불성이 되고 천지가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은혜 아님이 없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소 피키워드, 오늘은 피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내보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감정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 무엇이든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내가 느끼는 마음입니다. 감정은 나의 경향성, 생각, 나아가 업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업력이 있는지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감정을 통해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이 날 괴롭게 했어. 이런 상황이면 나는 우울해. 느끼는 감정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 대상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업력 위에 또 업력을 쌓게 됩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원래 있던 업력은 강해지고 거기에 다른 업력이 더해집니다. 감정 자체를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시시각각 변하기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날은 좋았다가 또 어떤 날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분 따라 세상을 살게 되면 모든 세상이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감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감정입니다.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상황이 마뜩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감정이 드는 것처럼요. 이런 감정은 나의 경향성이자 업력입니다. 감정이 유독 강하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람에겐 내 업력이 닿아 있구나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에 매몰되면 바른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는 감정입니다. 감정을 도구로 쓰는 방법이죠. 우리는 첫 번째 감정만 느끼고 집중하지만 두 번째 감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구의 감정이야말로 큰 복을 짓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나를 표현하기 위한 이기적 도구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복지는 도구로 쓰고 있나요? 대부분 사람은 첫 번째 나는 감정이 그대로 내는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슬프니까 슬퍼하는 식입니다. 감정을 잘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감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다고 취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가라앉으며 감정에 따라 널뛰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복과 죄가 뒤섞여 복불복의 업력이 생깁니다. 나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는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화를 내도 그 감정을 감정이 책임져 주지 않죠. 나는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내는 감정을 복짓는 도구로 삼아 무한한 복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고혜민 교무님의 글 감정 사용법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물같이 바람같이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0: 원음의 소리.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잠실교당 박예성 교무님과 함께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교무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우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잠실교당, 어떤 교당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희 잠실교당은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과 택타원 김영태 교도님의 염원으로 원남교당에서 연원을 내서 지어진 서울 잠실지역 최초의 교당입니다. 지금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아주 좋은 자리에 4층 건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교도님 부부의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시장 골목 지하에 들어가서 법회를 보았다가 많은 교도님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렇게 멋진 교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교화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잠실교당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네, 현재 5년째 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교무님께서는 이제 현재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 청년 법회까지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법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일단 어린이 학생 법회는 일요일 오전 10시에 함께 보고 있어요.
1: 예.
2: 그 학생들 수가 많지가 않아서 학생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법회를 보고 있고, 이제 문화 활동이 있거나 뭐 다른 외부 활동이 있거나 하면 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함께 하기도 하고, 네, 그렇고요. 청년 법회는 일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 저희 청년들이 모두 30대 직장인들이라 일요일 오후가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1: 네,
2: 오히려 한 주의 그 마지막 날 일요일 오후에 청년 법회를 보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또 출근의 그 마음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하루에 모든 법회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하루에 어린이, 학생, 청년 법회까지 다 진행하시는 거군요.
2: 네네네.
1: 아무래도 그럼 일요일에는 좀 많이 바쁘시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물론 이렇게 이제 법회도 준비하시지만 교무님께서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도 열정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 네. 제가 처음 교무가 되고 지금 9년째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2: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궁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나 학생 교화가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
1: 네,
2: 그 간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네, 작년에 교도님들의 제안으로 이제 원불교 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에도 스카우트 활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다 키우신 그런 분들도 이 활동을 도와주시면서, 네,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체험학습이나 이런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교당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교당에서 지원해주면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체험학습에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1: 네.
2: 그것이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올해도 네, 진행이 되고 지금은 한 10여 명의 부모님들과 또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스카우트는 이제 캠핑 활동이나 뭐 잼버리 활동이나 뭐 교당 교그 지역사를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뭐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제 교무로서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옆에 가락 교당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교당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저녁 명상 및 마음 일기 시간을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기가 시작하는 이제 1학기, 2학기 그 학기 초에 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씩 매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 이제 어린이들이랑 그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인데요. 그 일기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무념 체크도 할 수 있고
1: 예.
2: 마음 일기도 쓸 수 있고 또 하루에 있었던 일들도 돌아보고 마지막에 이제 저녁 신고도 모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3월, 4월 해서 이제 끝이 났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로그인만 하면 되니까
1: 네.
2: 같이 만나기도 너무 좋고 또 오늘 하루에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친구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제 얘기를 잘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교리 공부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청년 법회에 나오는 청년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법회에는 교리 공부를 이렇게 심도 있게 하기가 조금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이제 무조건 시간을 웬만하면 내려고 해서 정정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지금은 두 명의 청년이 네, 주중에 평일 저녁에 네, 정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 교화 대상자에 맞춘 눈높이 방식이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장에서 애써주신 모습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교무님께서는 월간 원광에 청소년 교화에 관한 이야기들을 매달 전해주고 계신데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서 청소년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기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계신 교무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동안 교화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아본다면요?
2: 네, 사실 매번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이 많아서 한 가지만 꼽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여러 가지
1: 네.
2: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1: 아, 그럼요. 네.
2: 네, 네. 제가 처음에 근무한 곳이 종로교당이었는데요. 그 종로교당은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긴 했지만 거의 일요일마다 문을 닫아서 아이들이 이제 동네 놀이터나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갈 만한 곳이 없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운현궁이나 창경궁 이런 궁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놀거나 정독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그물놀이 하는 것처럼 놀 수 있는 그게 원래는 거기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해먹 같은 공간인데
1: 아, 네네.
2: 굉장히 크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조그만 운영궁 되게 작거든요.
1: 네.
2: 거기에서 아이들이랑 숨바꼭질 했던 것이 되게 좀 기억에 남고요.
1: 네.
2: 그리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저에게 편지를 준 적이 있어요.
1: 네.
2: 네. 그것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대전에 있는 동대정교당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자아이들이 한 4학년, 5학년 되는 여자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도 하고 같이 데리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교화를 했었는데 그때 소형차 뒤에 아이들 3명이 앉으면 딱 이제 맞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앉아서 BTS 노래를 정말 네. 차가 떠나가라 크게 틀고 또 자기들이 부르면서 막 춤도 추고 그 좁은 차에서
1: 네.
2: 막 들썩들썩 하는 게 저는 너무 또 기분이 좋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1: 네.
2: 그렇게 가다가 이렇게 길가에 죽은 동물들을 보게 됐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제 로드킬을 당한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제가 그 동물들을 보고 아이들한테 저렇게 이제 죽은 동물들을 보면 그냥 뭐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같이 친구하고 놀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1: 네.
2: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백미러로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딱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실에서도 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혼자 법회를 나올 때가 있었어요.
1: 네.
2: 근데 그 아이가 혼자 법회를 나오기는 조금 아이 스스로도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있는 걸 느꼈는지 그렇지만 이 아이는 법회는 오고 싶은 그 마음이 또 있어서 항상 법회를 올 때 혼자 오기는 그러니까 옆에 친척이나 다른 친구들한테 맨날 전화를 해서 일요일마다 같이 예. 교단 가자고 네,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같이 오려는 애가 있으면 그 친구가 데리고 오고 해서 이제 법회를 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그래도 저랑 법회를 보려고 아침마다 그리고 혹은 토요일 저녁마다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행복한 그 친구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1: 네.
2: 저는 다 정말 기억에 남고
1: 예.
2: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만 또 꼽아달라고 했는데 그럴 네. 수가 없겠네요. 정말 많으시네요. 말씀 많이 해주신 것도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 자연스럽게 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상상되는 느낌이
2: 네.
1: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저까지 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2: 네.
1: 순수한 느낌
2: 네.
1: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2: 네,
1: 네. 네, 이렇게 청소년 교화 하시다 보면은 이제 사실 선생님 같은 역할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거고 또 친구 같은 교무님이었다가 언니나 누나 같은 역할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많이 힘들거나 버거울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2: 아,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1: 네.
2: 더 이렇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계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맞춰주기가 좀 어려운 느낌이 들 때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하고 또 중고등학생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여럿이 있다 보면은 어느 아이들에게 맞춰서 이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될지
1: 네.
2: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맞추면 큰 아이들이 또 따로 혼자 놀고 있고 큰 아이들하고 좀 놀려고 하면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눈을 밟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1: 네.
2: 또 저희 교당은 남자 아이들이 좀 많아요.
1: 네.
2: 근데 이제 제가 여자 교무다 보니
1: 예.
2: 뭐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이런 그 공놀이를 하면서
1: 아.
2: 보통 남자아이들은 많이 친해지는데
1: 네.
2: 제가 그거를 따라가기가 체력적으로
1: 아,
2: 어려울
1: 그쵸.
2: 때가 많고
1: 네.
2: 네,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못할 때 조금 마음이 네,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면 괜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아 이래서 애들이 게임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옆에서 저는 이제 잔소리만 하죠. 몇 시까지 할 거야.
1: 네.
2: 뭐 아니면 게임은 너네들 시간 뺏으려고 노력하는 곳이야. 막 이러면서 게임을 못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또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같이 진솔하게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또 다른 애들이 또 그런 것도 또 쉽지가 않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을 다 만족시키면서 이렇게 너네한테 다 관심이 있고 다 사랑을 주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이 좀 한계로 다가옵니다. 네.
1: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 아이들한테 못해준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으신가 봐요.
2: 네. 네,
1: 우리 아이들이 참 교무님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이 교단의 미래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청소년 교화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 더 중심을 둬야 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직접 교화 활동을 하고 계신 교무님들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거든요. 교무님께서는 청소년 교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든 부분은 청소년 교화를 해야 청소년 교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1: 네.
2: 그래서 청소년 담당 교무님이나 아니면 담당 교무가 없을 때는 이제 교도님이나 주임 교무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청소년 교화를 해야 교화는 된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제 또래 혹은 제 후배들 이렇게 젊은 교무들을 보면 아이들을 대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교무들도 분명히 있어요.
1: 네. 네,
2: 있지만 어쨌든 누가 되었든 이 청소년 교화를 하는 어쨌든 내가 맡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말이라도 한 번 더 걸어보고 선물이라도 한 번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사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아 우리 교무님이 뭔가 좀 어설프고 못하고 뭔가 좀 잘 안 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만 느껴도 아이들이 그래도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1: 네.
2: 제 경험을 이제 미루어 봤을 때 그래서 네. 저는 좀 제가 못하고 부족하고 해도 하려고 하면 아이들도 아까 제가 그 한 명 오는 그 친구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 네네.
2: 아이들도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교도님들이나 이제 주임 교무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 교화를 하는 교무가 청소년 교화를 하고 싶어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교당에서도 그 청소년 교화하는 교무님들이 대부분 이제 부직자들이에요. 부교무,
1: 네.
2: 보좌교무 이렇게 부직자들인데 청소년 법회나 청소년 활동을 하는 그 시간을 주임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이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당에 저도 이제 일요일에 모든 법회가 다 진행되듯이 일요일에 뭐 행사나 활동이나 다양한 일들이 일정들이 겹칠 때가 있어요.
1: 네.
2: 네, 그럴 때 이렇게 주임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이 그 부교무나 보좌교무들이 좀 필요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 법회 보는 시간이나 또 청소년들이랑 함께 활동하는 저희들도 사실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1: 네네.
2: 그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뭐 비록 한 명이 있더라도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교무는 그 법회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른들이나 교무님들이 좀 저희가 아이들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잠실교당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 청소년 교화가 좀 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교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애써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우리 잠실교당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힘써주고 계신가 보네요.
2: 네, 네, 네. 엄청 정말 잘해 주시고.
1: 아, 그렇군요.
2: 네,
1: 더 많이 네. 또 애써 주시고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네. 그러면 교무님께서는 전무 출신을 선언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1: 네.
2: 어릴 때 해운대 교당에서 어린이 학생 법회를 보고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서울의 안암교당의 청년회에 다니게 되면서 이제 출가까지 네, 마음을 먹게 됐고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하고 이제 청년회 활동을 한 3, 4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 이제 법회도 열심히 나가고 교리 공부방도 열심히 나가고 훈련도 거의 안 빠지고 많이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원불교의 교리나 교법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열심히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면서 네, 이제 출가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 교화 대상자에서 이제는 직접 또 교화를 지도하고 계신 모습이 참 네. 인상적이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현재 잠실교당에서 함께 마음공부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교도들 또 잠실교당 일반 교도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2: 아, 네. 일단 우리 어린이 학생들은 제 말을 진짜 잘 들어줘요. 그래서
1: 네.
2: 제가 아이들만 데리고 어디를 나가도 정말 힘들지가 않고 다 그런 것들 제 얘기를 너무 잘 따라줘서 진짜 애들이랑 어디 나갔다 오고 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교당에 오면 그래도 재밌게 놀다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청년들도 저희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법회에 와주고 이 청년회가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줘서 네,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저희 교도님들이 정말 제가 교도님들 힘을 정말 많이 받는데 항상 저를 보시면 응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가 청소년 교화할 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1: 네. 네.
2: 그래서 교도님들, 그 주인 교무님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실교당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우리 교도님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네, 순간순간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1: 교무님께서 우리 청소년 교도들 또 잠실교당 교도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신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박예성 교무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청소년 교화의 답은 결국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교단의 미래인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무님의 멋진 교화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오늘은 원불교 잠실교당 박예성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장들레 우리들의 가능성.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몽돌의 트램폴린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The Life Hub of Korea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제 기억 속에는 이런 장면 하나가 있어요. 만기 날짜가 다 된 통장을 들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참 젊고 예뻤던 우리 엄마의 모습. 가끔 저도 설레서 잠 못 드는 밤이 오면 이상하게 그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열 손가락 다 접어가며 겨우겨우 기다려온 날이겠죠? 그 귀한 설렘을 이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곳, 더불어 설렐 수 있는 곳,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도경수의 팝콘.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반갑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마음,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감정을 좀 느껴보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날이 바로 오늘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문득 우리 원흥 가족분들의 오늘 스케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어떤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실지. 아, 작가님이 요즘 딱 이런 상태라고 하십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다가온다는데요. 아, 아침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면서 가족들한테 엄청난 무언의 압박을, 예, 보내고 있다는데,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오매불망 기다린 만큼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또 완벽한 생일로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예,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기다려온 그런 아주 특별한 하루일 수 있겠죠. 그 설레고 소중한 시간 저희가 더 기분 좋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기분 좋게 같이 걸어가 볼까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권진원의 Happy Birthday to You, 서영원의 사랑하는 날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5707 쓰시는 분이 창문 밖을 바라보며 원음 방송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비 오는 날에 딱 어울리는 음악 선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네, 아주 그냥 뭔가 격조 있고 굉장히 그 왈츠 느낌도 나고 예, 참 좋은 음악들이 나가지요. 우리가 선곡 맛집입니다. 예, 민호맘님이 저희 집에도 손가락 접어 세는 녀석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금요일에 체험학습 간다고 얼마나 들떠 있는지.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요. 좋겠죠? 아직까진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내일까지도 비 예보가 좀 있는데 금요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은 쾌청하게 아주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뒷번호 8195 쓰시는 분은 저한테 오늘 그날은 바로 택배 오는 날입니다. 해외 직구로 한 달 넘게 기다린 피규어가 오늘 드디어 도착을 한대요. 배송 완료 문자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아, 이거 장난 아니던데요. 아,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다양한 피규어들이 있는데 아, 너무나도 기다리는 그날이군요. 예, 학수고대했던 오늘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다음 뒷번호 5092 쓰시는 분께서 수요일 오후 거실에 가득 널린 빨래들을 보며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제습기를 풀가동하고 있지만 비 오는 날 특유의 꿉꿉함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 눅눅함을 달래보려고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서 창밖을 보고 있어요. 커피향이 유난히 진하게 퍼지는 오후입니다. 희원 씨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오늘 이런 조금 비가 오고 약간 더웠다가 급 떨어져서 쌀쌀한 느낌이 드는 날은 커피의 향기가 정말 코끝에 스미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 옆에도 예, 5092님처럼 커피향이 코 속으로 솔솔 들어오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우주의 드라우닝 그리고 이클립스의 I'll be there.

우주의 드러닝 그리고 드러닝 그리고 이클립스의 아비데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7210 쓰시는 분이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점심시간입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은 12시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 비가 올 때 파전이든 아니면 커피든 아주 기가 막히니까요. 이 시간 참지 말고 드세요. 아시겠죠? 1부 끝곡으로 버블 시스터즈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101.7.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킹스턴 로디스카의 생활의 발견.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바로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께서 희원님 비오는 날 데이트하러 왔어요. 점심 일찍 먹고 빨간 거 들고 왔습니다. 시작할까요? 라고 보내주셔서 오 정말 이렇게 말투가 서울 탓인가요? 아 장미꽃을 장미꽃 여섯 송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그냥 뭐 기가 막힌 이 말씀과 사진과 아주 그냥 오늘 참 좋네요. 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 으쌰으쌰 하는 하루 보내봅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복수님 얘기해 주신 걸로 봐서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나 봐요. 지금 부산에도 비가 내리는 것 같고 서울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은 밖에 나가실 때 꼭 우산을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3827 쓰시는 분은 비가 와서 일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이제 할머니 소리를 듣는 나이인데 세시문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요즘에는 그 65세, 70세, 70세까지도 그 할머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머님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제 여든을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할머님이라고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아직은 어머니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뒷번호 7431 쓰시는 분께서 작가님 무언의 아빠 귀여우시대요. 저희 아내도 다음 주 생일인데 한 달 전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쳐놨더라고요. 아, 작가님도 저희 아내도 원하는 선물 꼭 받으시길. 아니, 받으시길은 뭐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으시고 받으시길 뭐 누구 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분도 다음 달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마치 누군가한테 들으라는 것처럼 받으시길. 아, 나 말고 다른 분. 아, 받으실 겁니다. 7431님 그쵸? 예 좋습니다. 다음 달에도 꼭 얘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IOI의 갑자기 에이핑크의 15 시즌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에이핑크의 15 시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홍경화님이 군산터미널에서 김제터미널까지 버스 운행을 하며 차 안에서 희원씨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신청곡은 김정민의 비 신청해 주셨어요. 경화님께서 오늘도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오늘은 비가 와서 날씨가 쌀쌀하네요. 식사하고 나서 잠깐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뒷번호 4057 쓰시는 분께선 비가 추적 많이 내리네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여름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겠죠? 오늘은 여유롭게 집에서 기분 좋은 1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 비가 그치면 굉장히 뜨거운 여름도 시작이 되겠지만 또 하나 그 화창한 날씨일 것 같아서 원래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을 생각하면서 요즘엔 조금 즐길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여튼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에픽하이 유나의 우산.

자, 우산 한 곡 띄워드렸고요. 2부 끝곡으로 스위스로우의 하이파이브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수요일엔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시간이야. 요리를 찾아보다 어느 너튜브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한입 줬다가 동째로 뺏길 음식이었는데 누가 이런 문구를 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어.

그래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 일명 허니 롤 토스트.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볼까? 우선 식빵을 준비해야 해. 식빵 4장에 도마 위에 놓고 밀대로 납작하게 밀어줄 거야. 그리고 눌러진 식빵 윗부분에 모짜렐라 치즈 30g과 가늘게 채썬 햄 10g을 올려두고 식빵 끝에 달걀물을 발라서 김밥처럼 돌돌돌돌 말아줄 거야. 그렇게 말린 끝부분은 이쑤시개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나머지 식빵도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 그리고 작은 볼에다가 달걀 2개를 깨트려주고 우유 20g과 꿀 한 숟가락을 넣어서 잘 섞은 다음 말아두었던 식빵 위에 부어 계란물을 골고루 묻혀주는 거야. 이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 170도로 5분 뒤집어서 5분 앞뒤로 골고루 구워주고 다시 꺼내 겉면에 꿀을 발라 3분 정도 더 구워주면 돼. 에어프라이기가 없다면 후라이팬에 중약불로 구워주면 되겠지. 정말 짧은 레시피인 만큼이나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허니 롤 토스트. 지금 넉넉하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임창정의 소확행 띄워드렸습니다. 아, 정말 노래처럼 소확행. 예, 근데 확실한 행복이 맞습니다.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오늘 그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아, 이 토스트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토스트인데 에어프라이기에 넣거나 프라이팬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 상태로 밀대로 밀은 다음에 치즈 넣고 저는 잼을 발라서 그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김밥처럼 먹기는 하거든요.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확실히 위에 또 꿀을 발라서 첨가를 해서 토스트기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댓글에 햄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긴 하던데 레시피의 장점이 바로 먹고 싶은 거 넣고 싶은 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꿀 대신에 토마토 소스를 넣으면 피자빵도 될 수 있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리면서 뭔가 귀찮고 또 피곤한데 아이들 간식을 해줘야 될 때 오늘처럼 간단하지만 맛있는 레시피로 야무지게 또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요조의 허니허니 베이비, 아키버드의 봄비 아니면 여름비.

요조의 허니허니 베이비, 아키버드의 봄비 아니면 여름비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291 쓰시는 분이 식빵으로 아이들 간식을 자주 만들어주는데 오늘은 달달한 허니 롤토스트 당첨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요거 드셔보시면 네 진짜 간식으로 딱입니다. 뒷번호 1205 쓰시는 분은 수요일 언니가 가르쳐주는 요리는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맛도 있어서 기억을 했다가 너튜브 보고 자주 만들어 먹어요. 오늘도 꼭 만들어 먹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좋아요. 네 요런 분들을 위해서 아 저는 일명 그 요리 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거듭나고 있습니다. 요리 잘하는 사람으로 하고 싶어요. 잘 예 뒷번호 0482 쓰시는 분이 고소하고 달달하고 살짝 짭짤한 맛이 상상이 됩니다. 아, 옆에 있으면 계속 집어먹을 것 같은 오늘도 맛있는 음식 소개 고마워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다면 저도 기쁩니다. 뒷번호 1570 쓰시는 분은 너튜브로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엄청 간단한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방송 끝나자마자 식빵과 치즈 사러 고고!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도 한 곡 띄워드릴게요. MJ 순순이의 사랑해요.

써니사이드 순순이의 사랑해요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498 쓰시는 분께서 저희 집 강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실외 배변만 고집하는 녀석입니다. 오늘도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댕댕이 우비까지 입혀서 모시고 나갔다 왔네요. 아 대단한 친구네요. 아 대단한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요. 댕댕이 우비까지 입혀서 나가셨다고 했는데 정작 본인은 신나서 온 동네 무릉덩이를 다 밟고 다니고 뒤처리하는 저만 녹초가 됐습니다. 이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제 옆에서 목욕하고 뽀송하게 말리고 꿀잠 자는 녀석을 보니 어이가 없네 싶다가도 너무 귀여워요. 아유 이미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데 예. 아 본인의 몸을 한번 살펴보셨을까요? 지금 쉬어야 될 것은 그 강아지가 아니라 1498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예, 이쯤에서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3부 끝곡으로 김태우의 사랑비, 예, 사랑꾼에게 띄워드리는 사랑비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26장 법문입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소름아 물러 끌어. 오늘도 여러분들의 졸음을 물리치겠다는 각오로 제가 이 자리에서 외칩니다. 졸음아 물러 끌어. 졸음이 왔다가도 놀라서 사라지는 시간. 피곤 피로도 덤으로 함께 저 멀리 우주로 날아가는 대한민국 유일 졸음 대치 코너. 졸린 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마구마구 깨워드릴게요. 오늘 노래는 키키키의 키키키의 포포,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베이비몬스터의 드립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키키의 포포,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베이비 몬스터의 드립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키키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는 얘기 드리면서요. 너무 웃음바다가 돼버렸네요. 키키키라고. 예, 이 노래를 들으면 웃음이 나서 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건강백스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벤 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아, 뒷번호 5360 쓰시는 분께서 어제는 더웠는데 비가 오니 쌀쌀하네요. 활짝 핀 장미처럼 기분 좋은 12시 비타민 미녀 개그우먼 희원님 목소리에 열심히 빗속을 달려봅니다. 미녀 개그우먼 희원 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혜원님께서는 제 친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작은 카페를 오픈합니다. 준비하면서 마음고생 많았던 친구라 더 마음이 짠하면서 대견해요. 대박나라고 희원씨가 기 좀 팍팍 넣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또 좋은 친구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어찌 안 잘 되겠습니까? 그쵸? 잘 되실 겁니다. 작은 카페에서 큰 카페로 또 이전도 가능할 정도로 잘 되실 겁니다. 화이팅! 대박나세요! 네. 뒷번호 6594 쓰시는 분이 신발장을 정리하다 보니 집에 우산이 무려 7개나 있더라고요. 전부 비 오는 날 급하게 편의점에서 산 2명 우산들이에요. 아유, 아까워라. 딸이 하나 남편이 하나 이렇게 모은 게 7개나 되다니. 딸, 이제 작은 우산 하나는 꼭 가지고 다니자. 이러다 우산 장사하겠소.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와서 다 가지고 나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진짜 학교 앞에 우산 파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팔곤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산이 요즘에 얼마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 한 5,000원에서 어떤 건 7,000원까지 한다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참 아까운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오늘과 내일만큼은 꼭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소유 오반의 비가 오잖아, 펀치 찬열의 Go Away, Go Away.

서유 오반의 비가 오잖아, 펀치 찬열의 Go Away Go Awa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2503 쓰시는 분이 이번 주 금요일 몇 주 전부터 오매불망 기다리던 약속이 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붙어 다니다가 각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5년 동안 얼굴을 한번 제대로 못 본 10년지기 단짝을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워킹맘이라 시간 맞추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오늘 드디어 남편들이 육아 교대를 해주기로 해서 자유부인 되는 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어나 정말 좋으시겠는데요. 아, 자유부인 만끽하시고요. 예, 이 날이 자주 오는 날이 아니니까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시간만으로 가득 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 화이팅! 뒷번호 1179 쓰시는 분이 비가 오니 어릴 적 엄마가 해주시던 팥칼국수가 먹고 싶어지네요. 비 오는 날엔 항상 엄마가 팥칼국수를 해주셨거든요. 칼국수 면도 직접 반죽을 해서 만들고 참 손도 많이 가고 정성도 많이 쏟았던 것 같네요. 제 동생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저는 비 오는 날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팥이 들어간 음식은 다 좋아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뭔가 그 어머니들의 특징이 있죠. 뭐 여행을 갈 때 곰국을 엄청 많이 끓여 놓으신다거나 혹은 카레를 많이 만들어 놓으신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비 오는 날 팥죽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러실 수 있는데 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쵸? 팥칼국수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팥칼국수를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예. 사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끝곡은 타카피의 기분 좋은 날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원기 원년 서기 1916년 4월 28일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서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대각의 달 4월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하며 대구 경북교구의 교화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교도님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즐겁게 삽시다. 어승근 즐거운 인생.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요즘에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예전에는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MBTI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성격 유형 검사인데요. 너는 I라서 소극적이구나. 넌 T라서 그렇게 냉정해? 하면서 서로를 쉽게 단정짓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간단한 질문과 통계로 나를 알아가는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너무 그 틀에 갇혀서 선을 그어서 나누는 건 아쉬운 일입니다. 사실 이성적인 면이든 감성적인 면이든 모든 기질은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그중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이나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내 성격을 못 박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격의 주인은 알파벳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셨든 간에 모두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로 채워보겠습니다. 네, 정미애입니다. 님 찾아왔어요.

0: 안녕들 하십니까? 저 거식 이장이요. 오늘 또 우리 동네에 참말로 거시기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냉큼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거시기 무엇이냐? 저 경주 어느 골목길에서 낡은 담벼락에다가 벽을 그리던 화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근데 웬 꼬마 초등학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구경을 하더니만은 거시기 무엇이냐? 이 자기가 메고 있던 전 가방을 쓱 내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시기 그 화가 아주머니 제 가방에 얼룩이 있는데 여기에 예쁜 꽃한송이만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화가 아주머니는 무엇이냐? 그 거시기 그 얼굴 얼룩이에다가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주홍색 꽃한송이를 참말로 거시기에게 해줬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 다음 날에 이 꼬맹이가 고맙다고 하면서 거시기 그 양손에다가 직접 깎은 밤이랑 알사탕 세 개를 손수건에다가 거시기 해가지고 가지고 왔다니 뭡니까? 참말로 기특이요. 예, 네, 오늘도 거시기 이장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대가는 무엇이냐? 돈이 아니요.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예쁜 마음이다 이것이요.
1: 정연합니다. 기죽지 마라. 윤윤서 만년사랑.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이런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세근, 을왕리의 추억.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도 비가 제법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으쌰으쌰하는데 그런 하루 보내봅니다. 독산도 한양님 오늘은 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씨에는 파전에 딱 좋겠지요. 노래도 오늘 노래 여러 곡 듣고 싶어요. 전주의 현동순 씨 봄비가 촉촉하게 옵니다. 어서 오세요.

의왕의 이수함 씨가요. 봄비가 촉촉이 옵니다. 날씨가 한여름 날씨가 더워서 농장에 발작물이 말랐는데 참 고마운 비예요. 덕분에 시원해서 좋습니다. 거창이 이현수 씨, 자연에서 살고 있는데 반갑고 살아갑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을 반가운 봄비입니다. 김혜성 씨, 비 내리는 수요일 오후 오늘도 최고로 좋은 방송 조은혜의 가요세상과 함께 하신다고요. 울산의 최경숙 씨, 빗방울의 마음까지 촉촉이 적셔준다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임채희 내 인생 꽃길.

조용히 내리는 비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오후, 행복한 즐거움이 있는 최고의 방송 좋은 해가의 세상과 함께하신다고 재경 씨 보내주셨고요. 그리운 만남을 앞둔 날의 공기는 묘하게 설렙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하셨고요. 대구 재영아 씨, 네, 노래 듣고 싶어요. 많은 곡 주셨고, 이준호 씨, 나의 벗입니다. 좋은 해가의 세상 파이팅. 이현상, 바보 같은 나.

내일은 더위를 식혀주는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걸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난다고. 김윤혜 씨, 비 오는 수요일 조녀가 세상 놓고 한다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새벽부터 조용히 비가 내린다고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주셨고요. 충정로 토박이님께서 조녀가 세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광명의 나우준 씨, 네. 자, 소만 그리고 부부의 날 하루 앞둔 수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네요. 어서 오십시오. 조슬빈 놀다 갑시다.

자, 짧게 짧게 전해드린 노래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그 트로트적 부분의 노래들, 정통적 부분들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전북 부안의 민호 씨가요. 오늘 점심때 청주댁 할머니께서 바지락 칼국수 먹자고 해서 맛나게 먹고 있는데 함께 살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가 아침 출근하는 남편 아침밥도 안 해주고 자다가 10시가 넘어서 일어나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모두 다 갖다 버려서 속 터졌다고. 그래서 못 살겠다면서 하소연하시기에 다행히 영어권이기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베트남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전까지 잠자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동네라 그날그날 반찬도 만들어 먹고 남은 반찬은 모두 버린다고 하지 뭡니까. 서로 다른 문화 차이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알았다고 하시네요. 산다는 게 뭔지. 송가인의 비 내리는 금강산 부탁합니다.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함께 금강산 다녀오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렸는데. 부안에서 민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비가 내려서 우중충한 마음에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다고 노래 또 신청 같은 곡 주셨고요. 부산은 종일 비가 내린 날씨입니다. 라고 네, 장영의 생각 말아요. 부산 멋쟁이님. 부산의 김창석 씨가 비가 오고 있는 오후 좋은 노래와 함께 출석합니다. 충성. 달서에서 김진옥 씨. 대구에는 비가 촉촉이 내립니다. 비가 와서 보니까 옛날 엄마가 끓여주신 칼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맛있었는데 오늘은 신랑이 좋아하는 콩국수 해 먹어야 되겠네요. 라고 주셨네요. 송가인입니다. 비 내리는 금강산.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에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아주 독특한 모임이 유행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카페나 스터디룸에 모여서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는 키보드 치는 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각자 공부를 하는 그런 그 이름이 말이죠. 모각공인데 모여서 각자 공부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은 아니 모여놓고 왜 말을 안 해? 뭐 그럴 거면 집에서 혼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꾸 딴짓을 하게 되니까 옆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덩달아서 자극을 받아서 집중이 잘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하게 뭐 날씨 얘기 사는 얘기 하느라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적이라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공부하러 간다는데 카페로 간다고 해서 아니 카페가 공부하는데 차 마시고 음악 듣고 노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안 통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런 모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뭐요 삭막하네 아따 깝깝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니면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아무튼 다채로운 생각들 글쎄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싶은 정도로 젊은 친구들하고 생각이 좀 같다 뭐 이런 부분들 보내주시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수요일인데 팬분들이 이제 오시지 않아서 여러분들 뭐 가수 소개를 하고 자랑하실 분들은 이제 보내시고요. 뭐 전화 연결하고 싶으시면 연결하시고 그리고 또 노래 신청하시고 오늘은 편안하게 비 오는 날 오후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진심원입니다. 안 올 거면서 서주경 그래서 결론은.

가사로 만든 이야기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닐 때가 더 많다. 아주 작은 마음 하나, 짧은 기다림 하나, 그리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건네는 꽃 한 송이. 그 안에 진심은 충분히 담긴다. 수요일이라는 평범한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엔 비가 내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마음 한쪽에는 조용히 그 사람이 머물러 있다. 빨간 장미는 화려한 꽃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숨어 있다.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웃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사람은 꽃한송이에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비오는 수요일 밤, 누군가는 고트깃을 세우고 젖은 거리를 걸어간다. 그리고는 문득 떠올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생각하며 같은 노래를 듣고 있을 사람을. 사랑은 어쩌면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마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괜히 더 그리워진다.

자, 계속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전해드릴게요. 대전에서 네, 비가 내리네. 조명섭 씨 팬분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2부 마감하겠습니다. 3부는 잠시 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시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기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러한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대각 개교절을 기념해 세계 모든 인류가 대립과 증오를 버리고 서로 화합하고 은혜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길 염원하는 대국교당 교도들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4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5: 자, 박서진의 나랑가요. 예, 가볍게, 네, 함께 가자고 전해드렸던 노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신청하실 분들은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부안의 민호 씨가요, 저도 30살을 앞둔 젊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30이 안 넘으셨군요. 20대시네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아까 그 제가 카페 가서 얘기도 안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모임 갖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아참, 저는 말이죠, 방송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진행 맛깔스럽게 잘하시지, 방송 구성이며 노래 선곡 한마디로 아주 죽여줘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요, 오후 2시면 교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단 쉬는 시간. 네. 다 수업이 다 끝난 선생님들과 이 시간이 마냥 행복하다고. 민호 씨, 고맙습니다. 뭐 수업에 지장이 없이 하겠죠, 선생님들이니까. 네. 그 틈을 이용해서 약간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정돈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간. 아주 달콤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의왕수정님, 네, 비가 제법 자락자락 옵니다. 제 옆지기가 진심 보석 같은 친구 부탁한다고. 예, 그때 딱 진심원의 노래가 안 올 거면서로 전에 들었었는데, 그 노래로 들으셨죠? 네, 좋은 예가의 성원을도 파이팅입니다 하셨고요. 대림동의 김인선 씨가요, 오랜만에 시원한 비가 내립니다. 즐거운 좋은 예가의 세상, 오늘도 좋은 방송, 세계적인 원음 방송 파이팅인데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방송까지 표현해 주시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김선자 씨가 감사 감사 고맙습니다. 잠이 확 깼어요. 네, 그러셨군요. 조명섭의 비가 내내 선곡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아, 듣고 계셨어요? 네. 저는 노래만 신청하시고 안 듣고 계시나 했는데. 자, 누기영의 정 끊는 약, 진종환의 서울여가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옆지기가 방금 강원도로 떠나가 버렸어요. 우왕수장님. 그러셨군요. 함께 듣긴 하셨나요? 네. 오해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분다니까 원음방송 좋은 애가 세상으로 완전하게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완전하게도 대피하시고. 네. 제가 사는 세종에는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식 같은 빗소리에 기도 기울여 보는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세상 고맙네요. 저녁에는 몸보신 좀 해줘야겠습니다. 빗소리에 감성 한 푼 더해서 진해성에 그럼 그렇지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송영아 씨가 오늘은 비가 오니까 여기저기 통하다가 늦었어요. 영건선의 옛날 라디오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이순자 씨가 2000원의 메밀꽃 필물에 신청합니다. 여기 비가 많이 내리네요 하셨고요. 김포의 장용민 씨가 먹물 같은 사랑 김유라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이달의 씨가 오늘도 비가 와도 좋은 애 가요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아주 기쁜 화창한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처럼 어제는 맑았다고 오늘은 비가 오네요 하셨습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남수봉의 일수불태. 예, 자, 많은 곡 주신 분 계시고요. 아까 많이 기다리셨을 두 분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조은성의 곰배령, 백음성입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분위기로 함께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비 오는 날에는 왠지 분위기를 잡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비 내리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흐린한 흐릿한 날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방에서 불을 환하게 켜고 있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집에서 불을 좀 끄고 어둡게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야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그 상대방은 아니 난 이게 좋은데 그게 견해 차이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은 비가 좋아하는 분들은 비를 즐기시면 되고요. 또 비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또 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느낌을 함께 느껴주시고 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선곡해 주십니다. 샵8970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신청곡 강진의 막걸리 한 잔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긴이 여쭙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느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넨다라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2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충정로 토박이님께서요. 좋은 해가상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우설민의 내가 왔어요. 듣고 싶다고 주셨고요. 이인수년 시인은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그냥 오래오래 고맙다는 말만 하고 살자. 노래 우설민 가수의 내가 왔어요. 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미경 씨가 비가 많이 오네요. 창가에 비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김치전도 생각나서 퇴근을 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뭐 한잔 하고 싶네요. 라고 내가 왔어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노래 신청을 해주셨고요. 오늘 분위기에 비 내리는 대구가 너무 좋다고 최진희의 카페에서 신청을 하신 대구의 평강공님의 신청곡 우설민의 가지마라 여자애까지 최진희 카페에서부터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가지 마라 여자야였습니다. 비 오는 날 수고하십니다. 방송만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신청곡 해봅니다. 들려주실 거죠? 오늘 날씨와도 어울리고 저희의 장곡은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입니다. 그 예가요는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들으시면 정말 주옥 같은 옛가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에 이제 그 저도 듣게 되면 정말 이 그 예전에 생각했던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예.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도 밤에 신청하시면 바로 전해드립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요즘 활동하고 있는 트롯가요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정의 인생 주셨고요. 제가 사는 세종에는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휴식 같은 휴식과 빗소리에 기도 기울여 보면은 여유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세상 고맙습니다. 저녁에 몸보신 요 해야 되겠다면서 진해성의 그럼 그렇지 신청하셨던 분 기다리시나요? 모정의 인생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두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지였습니다. 자, 조은혜 가장 도움을 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고유가실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 상품권 있습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드립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드립니다. 이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을 드립니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드립니다. 예. 조명섭의 비가 내리네 선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오늘은 말이죠. 이은하의 봄비를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예, 봄비에 젖어서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여름비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자, 서른대요. 원점까지 가볼까요?

이 시간쯤 되면은 다들 연기력이 좀 늘어나죠. 모니터는 떨어지게 보고 있지만은 사실 머리는 이미 노가우 상태고요. 마우스는 클릭하고 있지만 손가락만 운동 중인 분들. 네. 글쎄요, 뭐 퇴근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뭐 하면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유정의 미라고 항상. 네. 기분 좋게 가려면 보람찬 하루에를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그리고 힘을 내서 즐거운 시간, 퇴근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담쟁이의 나래가 아니라 나래의 노래 담쟁이를 전해드리면서 이 노래는 어제 1승을 한 노래입니다. 1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점에서 2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승리는 한 번인데 일단 1승 나래 담쟁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설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르기를 유과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설성하는 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해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6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요가라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던 날 움직임이 많지 않아 그렇게 힘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동작을 해보니 그 첫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을 다해 애만 썼던 날이었죠. 그래도 무언가를 시작했다는 건 나름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세운 것이니까요.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오늘 첫 곡으로 시도에 가보자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순서입니다. 1부에는 원불교 법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와 데일리 뮤직 1부에서 팝 음악들을 준비했고요. 2부에는 데일리 뮤직 2부에 이어서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는 추억 톱10과 행복 에세이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중생은 영리하게 제 일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자신이 해를 보고, 불보살은 어리석게 남의 일만 해주는 것 같으나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되나니라. 오늘도 수고한 그대에게 원불교 대종경 요훈품 21장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재청과 서인아가 함께한 일원의 빛 띄워드렸습니다.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페일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조이의 좋을 텐데, 존박의 네 생각까지 세 곡 이어드립니다.

편하게 때로는 신나게 듣는 데일리 뮤직. 데일리 뮤직에서 함께한 음악들의 제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행복한 오후 선곡표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일리 뮤직 1부 팝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2부 첫 곡으로 여운의 이젠 잊기로 해요 띄워드렸습니다. 수요일 2부에는 데일리 뮤직 후에 추억 톱10과 행복 에세이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데일리 뮤직 이어갈게요.

0: 행복한 오후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광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MSM 전문기업 PK바이오에서 스포츠젤 썰 16을, 그리고 원광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대와 내가 만나는 시간,
1: 행복한 오후.
0: 추억의 가요를 만나보는 추억 톱10. 오늘은 2016년의 곡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첸의 에브리타임입니다. 화제 드라마 태양의 후예 OST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고요. 사랑에 빠진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달콤한 첸의 보이스가 여심을 사로잡기도 했죠. 시원한 비트 사운드에 오케스트라 협연이 더해진 로맨틱한 곡, 첸의 에브리타임 함께 듣겠습니다.

찬의 에브리타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입니다. 이 곡은 마마무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장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변주가 특징인데 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럼 마마무의 넌 이즈 먼들 듣고 오겠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 뭔들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케유일의 말해 뭐해입니다. 2016년 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인기는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주옥같은 OST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곡 역시 앞전에 들었던 첸의 노래처럼 같은 드라마의 OST 곡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커져버린 마음을 케유일의 목소리에 담아내고 있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케유일의 말해 뭐해.

케이윌의 말해 뭐해 듣고 오셨습니다. 코너 마지막 곡은 태연의 레인입니다. 음원 강자답게 발표하는 곡마다 하나같이 대중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곡 레인은 재즈의 소울풀한 느낌을 살린 미디엄 템포곡으로 헤어진 연인에 대한 추억을 비에 빗대어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연의 레인, 추억톱10 코너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 예민함은 곧 주변을 약하게 대하게 하며 그 약함이 곧 약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쉴 틈 하나 없이 나를 몰아붙이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임을 이젠 안다. 지저분한 단어와 문장으로 가득한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을 두어야 한다. 힘들겠지, 벅차겠지, 궁지에 몰렸겠지.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꼭 여유가 있어야 한다.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삶을 완벽과는 거리가 멀게 만드는 것이니. 오늘 행복 에세이는 정영욱의 잔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늘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하죠. 여유로운 마음은 늘 평소에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일 텐데요. 날이 추워도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일상의 여유와 작은 행복은 스스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행복한 오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또 2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부활의 비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는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행복한 오후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악할 사람이 적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간에 불목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선할 사람이 적나니 그러므로 육아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하였고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 하였나니 다 사실에 당연한 말씀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1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칠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부처님 오신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웃 종교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건네며 종교 간 화합과 세상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가 어제 반가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거리마다 밝혀진 봉축등이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이 뜻깊은 시기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이 땅과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 박승렬 목사는 부처님이 주신 딱 가르침을 따라 상생과 화합으로 살아가다 보면 현재의 모든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불자들을 통해 진리가 피어나고 세상이 밝아지는 기쁨의 세상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다 한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화합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모든 종교인들이 이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풍경 소리에 날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과 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률 목사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군요. 우리 원불교는 부처님 오신 날이 4대 경절 중 하나이기에 불교와 함께하는 공동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웃 종교인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보면 종교의 본뜻은 다 하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혜와 자비로 무명을 밝히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우리 동등 가족분들 모두 그 뜻을 깊이 새기면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내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사실 이 부부관계가 행복한 가정의 근간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170회가 넘는 행복한 가족 캠프를 통해 부부관계 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교무님이 계십니다. 원불교 원로교무이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견본주택 개관 중 1600-0255 포스코 ENC. 똥떨어도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많이 갖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말이다. 그렇다면 이 욕심이 인간에게 나쁜 것일까? 대종사님은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우라고 말씀하셨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작은 욕심이 아니라 남들도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겠다는 큰 욕심을 가져보라는 것이다. 과연 나에겐 어떤 욕심이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네,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욕심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에는 욕심은 그 정도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공부인이 여쭙기를 오욕이 인간에게 나쁜 것입니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욕심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러나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욕심을 잘 다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과 입을 바르게 하여 다스리고 마음을 억제하여 행동을 다스리라. 만일 비구가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는 모든 고뇌로부터 해탈하리라. 중국 고전 책은담에는 성인은 자족할 뿐 욕심내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인은 스스로 아는 것으로 자족할 뿐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어서 과대하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며 성인은 스스로를 사랑하지만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부자연스럽게 욕심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좁게 여기고 싫어하는 일은 버리고 스스로 편안하게 여기는 자연스러움을 택한다. 도가경전 도덕경에는 어떤 일을 하든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지위를 갖지 말라. 너무 높으면 위태롭다. 능숙한 일이라도 힘을 다 쓰지 말라. 힘을 다 쓰면 쇠퇴한다. 행실을 너무 고상하게 하지 말라. 너무 고상하면 비방과 욕설을 듣는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수행품에는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키우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양을 해야 오욕을 없애고 수도에 전념하여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히 잠잠해질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여러분은 어떤 욕심을 갖고 계신가요?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겠죠?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좋은 욕심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즐거운 복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 공부막으로 릴렉시안의 걷기 좋은 날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부처님 오신 날에 행하는 법회입니다. 보통 법회의 의미가 좁게는 불법을 강설하는 모임부터 넓게는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불사를 행하는 일을 다 포함하는데요.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에 행하는 법회를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연등회, 2번 봉축 법요식. 네, 이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한다라는 뜻으로 법회의 주요 의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행하는 법회만 이 이름을 붙이죠. 1번 연등회, 2번 봉축 법요식. 이번 주 일요일에 전국 사찰에서 또 봉행이 되겠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소개나 자랑도 좋고요.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 갖고 계신 생각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건도각교 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LMB 싱어즈입니다. 부처님 마음일세.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내일은 부부의 날인데요. 사실 부부관계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근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자녀도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겠죠.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170회가 넘는 행복 가족 캠프를 통해 부부관계 개선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원불교 원로 교무이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2: 네, 원원방송 청취자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인 교무를 초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1: 예, 기대가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겠죠?
2: 네.
1: 예, 교무님은 그동안 170회가 넘는 행복한 가족 캠프를 이끌어 오셨는데요. 수많은 가족을 만나 오시면서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2: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한 가족이란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로 부모님 잘 모시고 아래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가족의 삶이 풍요롭게 열립니다. 고사성어에 가화만사성이란 말씀이 있죠. 가화란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화합하면 만사성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1: 네. 부부가 사랑하면 행복한 네. 가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행복한 가정의 근간은 부부 사이에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진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할 것 같은데요. 부부 네. 사이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2: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살면 원망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원망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원불교 수행법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있죠.
1: 네.
2: 이 요법 중에는 가장 중심이 5번인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셨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는 감사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신에게 물어서 대조하고 챙겨라고 하셨어요.
1: 예.
2: 감사하면 감사할 일과 인연들이 찾아오고 감사할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예.
2: 저희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감사 발전소를 가동하게 합니다. 숨을 꽃향기 마시듯이 들이쉬며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호흡을 세 번 올리고 낮에는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발전소를 세 번쯤 돌립니다.
1: 네.
2: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 감사발전소를 돌리며 잠듭니다. 그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족들이 이 발전소를 잘 가동하면 집안이 편안하고 화합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청취자님들에게 금쪽같이 귀한 선물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1: 예.
2: 잘 들으십시오.
1: 예. 네.
2: 숨을 들이쉴 때 고마워하고 내쉴 때 마음속으로 웃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고 아마 의문이 될 겁니다.
1: 네.
2: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하고 말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먼저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지요. 반대로 원망하면 자꾸 원망할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희 행복한 캠프에서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고마워요 감사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먼저 고마워 해보세요. 먼저 감사해보세요. 행복하고 기쁜 일만 내 앞에 일어납니다. 먼저 고마워하고 먼저 웃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예.
2: 원은 방송에서 이 노래 종종 아마 들려드릴 겁니다.
3: 그렇죠.
2: 네. 네.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웃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수가 있나요? 하고 묻습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웃어야 웃는 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일체의 유심조의 이치예요.
3: 예.
2: 그런데 그냥 갑자기 웃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속으로 웃자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크게 웃어도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마음속으로 하하하하, 허허허허, 호호호호, 끌끌끌끌 이렇게 속으로 오늘부터 한번 웃어보세요. 소문 만복내, 복이 쏟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하고 사람 만나고 산책하면서도 오늘부터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내쉬면서 소리 없이 웃기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은 이를 알고 복을 내려줍니다. 오늘 원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웃어보세요. 자꾸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3: 네.
2: 그러면 살맛나지 않겠습니까?
3: 예. 네. 정말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2: 네네.
3: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네. 마음을 가지면 감사할 일이 찾아온다.
2: 네.
3: 그리고 복이 찾아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그렇군요.
2: 네. 예.
3: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서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상대방의 단점이라든지 또 마음에 그래요. 들지 않는 이 습관을 보면서
2: 오케이.
3: 또 갈등을 겪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2: 그렇습니다.
3: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상대방의 단점이나 습관은 어떻게 바라보고 돼야 될까요?
2: 대종경 선미품 5장에 보면 통만법 맹일심하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3: 네.
2: 이건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이 통만법 맹일심은 만법을 거울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자각하라는 겁니다. 아, 이건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얼굴을 그냥 볼 수가 없죠. 예. 여기에 거울이 필요해요.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이를 거울로 본다면 그것은 내 허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상대를 고치려 하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3: 예.
2: 먼저 나를 살펴서 나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종경 교육품 31장에서 어떻게 세상을 잘 교화하는가 물으시면서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자기 마음을 개선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거울 삼아서 나를 고쳐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고치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3: 네, 예.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2: 네.
3: 일이다.
2: 네, 네. 예. 내가 바뀌어야 되죠.
3: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네.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 네.
3: 자기 반성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그게 뭐 거의 습관적이죠. 당신 때문이야 하고 남 탓하는 문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를 살펴서 해결합니다. 저희 가족 캠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를 살펴서 바로 해결하게 보여주죠. 상대를 거울 삼으면 가능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대가 고집이 세면 내가 고집이 센 겁니다. 상대의 허물을 내 허물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3: 예.
2: 그럼 다 해결되죠.
3: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이 고집 세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2: 네네.
3: 그 고집 센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 나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2: 고집 센 겁니다.
3: 예.
2: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3: 예.
2: 네.
3: 그 우리가 고집센 사람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그
2: 나를 살펴야 돼요.
3: 나를 살피면서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네. 예.
3: 자, 그리고 부부간에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다 안다는 착각에 빠져서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부에게 이 소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2: 네. 가장 큰 비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3: 예.
2: 오늘 원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3: 예.
2: 이 비결을 가슴에 품으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감사발전소를 돌리십시오. 꽃향기 맡듯이 숨을 들이쉬고 감사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으세요. 네. 마음속으로 웃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꽃향기 맡듯이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크게 웃으세요. 예. 네. 대종사님은 그 천지 피연의 조목 첫 번째가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을 하고 살게 된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3: 네.
2: 숨은 3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3: 평생을
2: 내 생명을 살리는 공기인데 이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겁니다.
3: 네.
2: 그냥 늘 주어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조건 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마음으로 더구나 웃게 되면 빠르게 쌓인 감정과 아픔이 녹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 네.
2: 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부부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따라하게 됩니다.
3: 네. 네. 숨을 들이쉬면서 꽃향기를 맡듯이 감사하고
2: 네.
3: 내쉬면서 웃어라.
2: 마음속으로 하하하.
3: 예, 예. 이걸 한 사람이라도 하면
2: 네, 네. 따라합니다.
3: 네, 둘 다 아,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할 네. 수 있다. 예.
2: 네.
3: 자, 그리고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3: 이 부부 관계가 자녀의 자존감이나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2: 네네.
3: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좀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부부 갈등이 바로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아마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감사하고 웃지 않고 원망하고 살면 부부 자신의 자존감이 추락하고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대부분 아이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감사하고 웃으면 바로 부부가 화합하게 되겠죠.
3: 네.
2: 그래서 자기 점수를 조건 없이 100점 주게 돼요. 자기 점수를. 그리고 자녀들도 그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100점을 줘야 돼요. 부모는.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명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해요. 먼저 감사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 자신을 조건 없이 100점 주고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바로 건강하게 돌아옵니다.
3: 예, 예. 네. 자, 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 교무님께 네. 듣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또 부부의 날인데요. 오늘도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애쓰는 많은 부부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
2: 네.
3: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언 있으면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걱정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바로 감사발전소를 돌리면서 감사하고 마음으로 많이 웃으면 됩니다. 꽃향기 맡듯이 들이쉬면서 고마워하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지금 크게 웃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고 온 가족을 편안하게 하고 살만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 행복한 가족 캠프 1박 2일에 혹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3: 네.
2: 네.
3: 그
2: 고맙습니다.
3: 인터넷 플랫폼에 행복한
2: 네.
3: 가족 캠프를 검색하면 되겠죠?
2: 네네네.
3: 예. 우리 권도각 교무님이 이끄는 행복한 가족 캠프에서 우리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또 계기를 삼고 싶다면 많은 분들이 네. 캠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3: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네. 원로교무이신 금산 권도갑 교무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교무님 말씀하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울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0: 머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봉축 법요식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전국 사찰에서 행해지는 법회인 봉축 법요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 드리는 법회를 봉축 법요식이라고 합니다. 봉축 법요식은 봉축과 법요식이 합쳐진 말로 봉축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한다라는 뜻이고요. 법요식은 법회의 주요 의식을 줄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봉축 법요식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드리는 법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오신 날의 주요 의식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대표적인 것이 관불의식과 탑돌인데요. 관불의식은 청정한 감로수로 아기 부처님상에 몸을 씻는 의식입니다. 불자들이 속세의 때, 번뇌의 때를 씻고 깨끗하고 맑은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서원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불자들은 관불의식을 행하면서 내 안에 자성 부처님을 목욕시키듯 번뇌와 욕심의 때를 씻어버리고 맑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비움과 나눔, 깨달음과 자비 실천을 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 오신 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으로 탑돌이가 있는데요. 보통 사찰 앞마당에 불탑이 세워져 있죠. 이 탑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골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탑돌이는 스님과 신도들이 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큰 뜻과 공덕을 노래하는 의식입니다. 스님은 염주를 들고 신도들은 그 뒤를 따라 탑을 돌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이 탑돌이가 부처님 오신 날에만 행해졌지만 점차 불교가 대중화되면서 민속적 차원에서 변천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의 봉축 법요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4468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봉축 법요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저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고 인사를 주셨네요. 7735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여 절에 가족 등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하셨고 4836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아, 여기는 천안입니다. 비가 장맛비같이 내리는 퇴근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쉬지 않고 예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8500 쓰시는 분도 정답은 2번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선정희님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금산 권도갑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저 스스로와 약속했습니다. 보내셨네요. 예, 아이고 우리 교무님의 말을 보감 삼아서 생활에 다짐을 하나 하셨군요. 네, 오늘 인터뷰를 자기 것으로 만든 우리 선정희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람님 정답은 봉축 법요식입니다.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신일을 맞으면서 세상이 말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아, 정말 또 좋은 말씀입니다. 참 어지럽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걱정, 번뇌 이런 것들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이 세상도 조금 요란한 게 좀 정리가 되고 다들 좀 마음이 평안하고 좀 화합을 잘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풍경소리입니다. 마음이 고운 너에게.

네,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참으로 반갑네요. 우리 선정이님도 비가 오니까 식물들도 나무들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입니다. 갓등의 사랑 찾아 나는 새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종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33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오늘은요, 그동안 연일 이어지던 더위 대신에 마치 여름철처럼 비가 그냥 주룩주룩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조금 지쳤었던 탓인지 오늘 내리는 비가 참 시원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또 폭우 같은 세찬 비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비로 인한 피해는 없을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기온마저 갑자기 뚝 떨어졌네요. 이런 날은 정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정훈입니다. 하얀 비.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퓨.

0: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봄비가 촉촉히 촉촉하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내리고 있는 수요일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동안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처럼 더위가 참 기승을 부렸어요. 이거 뭐 봄이 없어지고 바로 여름으로 가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비바람도 불고요. 또 낮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0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졌어요. 기온 변화가 클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히 또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기온 변화에 몸이 빨리빨리 적응을 못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얇은 옷을 한두 개 정도 더 껴 입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이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관절이 욱신욱신 쑤신다고 아이고 소리 하시잖아요. 이게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비가 내리면 관절 속에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대요. 그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 따뜻한 온찜질하고 또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통증을 그냥 참고 몸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따뜻하게 찜질도 한번 해보시고 허리도 쭉 피시고, 그리고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은 노래들에 몸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몸도 흔들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면서 그리운 그 시절 생각도 하시고, 또 더군다나 오늘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 DJ 라이브가 있는 3, 4부 리퀘스트 뮤직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따뜻한 물이나 차 한 잔씩 딱 드시면서 체온도 유지해 주시고 무릎 찜질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아름다운 인생 2시간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얼른 오셔야죠. 오늘같이 이렇게 라이브가 있는 날, 거기에 또 오늘 금상첨화라고 할까, 비까지 내리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날은 라이브 카페에 자리가 안 납니다. 빨리빨리 안 오시면 자리 못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호의 노래 한 곡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에 젖어도.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전남 해남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버스 11개, 시외버스 12개 등 모두 23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설된 시외버스 노선 가운데 8개는 공항버스 노선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을 잇는 노선, 청주공항에서 청주 북부와 김천, 구미, 동대구를 연결하는 노선, 또 인천공항에서 인천과 해남, 완도를 왕복하는 노선, 그리고 부안에서 서천을 지나서 인천공항을 잇는 노선 등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 경부터미널에서 평창까지, 또 유성에서 경주를 경유해 포항까지 가는 노선 등 시외버스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이 고속버스의 경우엔 서산과 전주, 청주와 당진, 청주와 보령, 평택과 창원 등 4개의 노선이 신설이 되고요. 다른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노선에서 정차지와 종점이 변경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3년에 시행된 전체 난임 시술 건수가 20만 3천여 건으로 2019년보다 3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모두 7만 7천여 명이고요. 평균 연령은 37.3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35세에서 39세가 36.6%로 가장 많았고요. 30세에서 34세가 31.4%, 그리고 40세에서 44세가 2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난임 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고요. 2024년 11월부터는 인공수정은 5회, 체외수정은 20회까지 지원합니다. 끝으로 날씨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그리고 제주 산간에 많게는 100에서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전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3도에 머물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 속에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리타김의 기적 이어서 여운의 젊음 들으셨습니다. 봄비가 촉촉한 하루 종일 봄비가 오네요. 전주에서 현동수님이 전주에서 자리해 주셨고요. 또 대구 최영아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같은 대구에 살고 계신 윤형주님도 저요. 대구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원해서 좋고요. 오늘도 좋은 선곡 부탁드리고 저는 제일 앞줄에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자를 주셨어요.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한정호의 비에 젖어도 이게 이제 외국 곡이잖아요.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거기 OST죠. 예,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노래인데 와 Raindrops Falling on My Head 오랜만에 들어요. 윤영진님 팝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아, BJ 토마스의 노래 킵이 빠졌네요.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 역시 아주 정확하십니다. 금채원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비 오는 부산 저녁입니다. 커피가 들어간 따뜻한 녹차 라떼 한 잔 손에 들고 행복이 스물스물 피어나는 아인 방송 잘 듣고 있는 즐거움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금채원 기사님도 자리해 주셨어요. 오늘 제대로 아주 그냥 네, 차 한 잔 들고 잘 오셨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인사와 함께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현대교통 시내버스를 운행하시는 우리 드라이버 기사님 장흥삼 기사님이 사연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교통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장흥삼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운행하면서 7시부터 9시까지는 꼭 원음방송 채널을 고정하고 운행을 합니다. 친구 최병건이의 권유로 처음 문자를 보내봐요. 모든 애청자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건의 청포도 고향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장삼 기사님 이제 와주셨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신청곡과 함께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청해 주셨어요. 우리 전주 현동수님도 청포도 고향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비는 정말 청금 같은 비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도랑물이 마르는 거 보고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내리는 비로 완전히 해갈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은 화이팅입니다. 대전에서 송용호님. 네, 우리 서로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봄 가뭄 때문에 다들 네, 가슴이 조금 답답했는데 이번 비로 가뭄 해갈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구경옥님 부산에 계시죠? 구경옥님 지금 저녁 식사 하시면서 듣고 계신데요. 아유, 네, 식사 맛있게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시간 함께 하겠다고 약조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또 인천으로 올라가 볼까요? 인천에 우리 오라방님,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는 저녁 밤입니다. 이런 날에는 센치한 추억의 노래 아련하지요 하면서 찾아주셨어요. 아유, 인천 오라방님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네. 닉네임도 오라방이잖아요. 오라방.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해 주셨고 서울의 윤영광 기사님도 찾아주셨고 노윤희님, 노은희님도 흔적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전화로 신청곡이 네, 저 답지를 했어요. 누구라고 성함은 밝히지 않으셨는데 남정희의 가는 정 오는 정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들려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화로 신청해 주신 분 잘 들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늘도 노인복지관 이계철을 돌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붓을 들고 혼신을 다해 잘 따라 써주신 복지관 서해 회원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존경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교육에 귀감이 되시는 회원님들이시죠. 전국의 노인복지관 회원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고 계신 존경스러운 분들과요. 신청곡은 나그네 서름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재환님께서 백년설의 나그네 서름 전국에 계신 우리 노인복지관 회원님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사연과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봉사활동이잖아요. 예, 이제 연세 드신 회원님들과 같이 서예 공부를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정신을 다듬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멋지십니다. 저도 응원드리고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 좀 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 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입니다.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려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요. 우리 수원의 임순자님, 아유 오늘 이제 밖에 안 나가시고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오늘 좀 비가 양이 좀 많아요. 예, 비 오를 때는 길도 미끄럽고 하니까 댁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부산 은하수님 같이 사연 주셨는데 너무 깨가 쏟아지는 부부세요 두 분이. 오늘 저녁 메뉴가 부추전이냐 김치전이냐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요. 요때 나오는 게 바로 가위바위보지요. 해서 김치전이 이겼습니다. 남편은 가위바위보에서 다 이겼다고 그리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전 부치고 있고요. 그럼 은하수님이 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겼는데도 그냥 남편을 위해서 김치전을? 저는 만약에 김치전하고 부추전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김치전입니다. 김치전 좋습니다. 아, 참, 저희가요, 마당에 이렇게 조금 화분에 야채를 좀 심어 놨거든요. 근데 부추는 왜 이렇게 잘 자라요? 그냥 잘라내고 돌아서고 나면 또 자라고, 잘라내고 돌아서고 나면 또 자라고. 네, 저 부추전도 잘 부쳐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님,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말구노스님께서 사연과 함께 고복수의 사막의 한을 청해 주셨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인생에 저를요? 제가요? 동우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십니다. 진짜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든든하게 만들고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같이 들을게요. 우리 말그노스님 고복수의 사막의 한, 그리고 정홍우님 김포에 살고 계시는데 김포도 비 많이 내리겠죠? 안전입니다 하면서 신청곡을 쭉 주시면서 어려서 비가 오면 남의 집 일하러 가지 않고 나무도 하러 가지 않고 그래서 즐거워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 즐겁습니다. 안전하게 근무하고 퇴근 중입니다. 충성. 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빗길에 끝까지 안전하게 잘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박재홍의 비 내리는 삼낭진 이어집니다.

여기 대구는 오늘 종일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엔 비구름은 안 보이고요. 많이 가물었었는데 정말 반가운 비였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김동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공항 도착해서 환승 중입니다. 우산 잘 챙겨요. 정호훈인데 지난번에 우산 놓고 내리셨잖아요. 꼭 챙기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항상 원음 방송과 함께합니다. 부산의 김창성님 고맙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 그리운 친구를 떠올리셨어요. 사연 소개하고 신청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친구 종식이에게 너하고 헤어진 지도 어연 몇 해가 지났구나.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보고 싶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다면 연락 주기를 바란다. 친구가 자주 불렀던 나훈아의 우정 듣고 싶어요. 우리 친구 종식님의 소식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성북동 배영준님이 청해 주셨고요. 우리 영월애님께서 나훈아의 노래를 청해 주셨는데 그리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먼저 떠난 우리 남편 많이 미워했었는데 이제는 못해준 게 후회가 됩니다.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네요. 나훈아의 배신자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우정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영월애님 네, 힘내세요. 네. 또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가 이어질 텐데요. 우리 익산의 박종명님이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김포에도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이번 비는 봄 가뭄에는 황금 같은 비입니다. 봄 해갈에 도움이 되게 좀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빗길에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강귀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분들 중에는 교통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퇴근길 또 조심조심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운행하시기를 바라면서 2부도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DJ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이어지는 신청곡 퍼레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시죠? 참여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와서 즐겁게 음악 들어주시고 즐겁게 신청곡 해주시고 제 노래 끝나면 박수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거 아셨죠? 아, 과천에 계신 손대식님의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정입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한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그가 사르기를, 말이 감에 수레가 따라서 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가지 아니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해야 하겠느냐. 그가 사르기를, 말을 채찍질해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사람이 먼저 그 근본을 찾아서 근본을 다스려야 모든 일에 성공을 권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5년 전 이 프로에서 알게 된 부산에 계신 팬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민호야,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와 신청한 노래 들어도 들을만 하니까 이제 문자 신청곡 그만 보내고 듣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라 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받고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문자 신청곡을 보내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비 내리는 판문점 신청하고요. 뭐 남들이 뭐라 해도요. 점점점. 민호님. 그러니까요. 예,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나 취향들이 있으신 거니까. 그리고 부산에 계신 어르신은 네, 또 이제 짬내서 가끔씩 찾아주시는 거고 민호님은 매일 오세요. 예. 오기택의 비 내리는 판문점. 네, 청해 주신 노래 아름다운 이색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어서들 자리하십시오.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마지막 떠나는 봄을 아쉬워하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잖아요. 저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타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마시려고 지금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첫 곡은 대구에 살고 계신 평강공주님이 지난주에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오늘도 사연 주셨어요. 대지를 적셔주는 비가 온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혼자 있고 싶어요. 합석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은 센치한 평강공주님의 신청곡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입니다.

대구 최영환님의 신청곡 김태희의 총각손님 음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산 갯마을 조미미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아, 정임진님이 짝짝짝 비오는 날 듣고 있으니까 이 곡차가 네 생각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 들꽃님도 와주셨어요. 들꽃님 라이브 첫 곡 너무 좋아요. 오늘도 귀요광 제대로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신청곡으로 손인호의 짝사랑이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릴게요. 들꽃님 다음 주에 예가요 예가요 파트에 손인호의 짝사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라고 당부의 글까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서울 관악구 김영부님 라이브 통기타 너무 좋아요 주셨고요. 부산 개나리님은 창가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잔 시켜놓고 듣고 있다고. 네, 저쪽 창가에 계시는군요. 보입니다. 개나리님. 또 우리 대구의 윤형주님도 짝짝짝 오늘 분위기가 탁입니다. 저보고 멋지다고 고맙습니다. 우리 배영주님 저희 아름다운 인생에 푹 빠지셨죠 요즘. 비가 오는 이 밤에 통기타 소리가 은은하게 가슴을 적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에, 뭐 배우가 수상소감할 때 아름다운 밤이에요 했죠. 평강공주님 행복하다고 네, 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렸고요. 인천 왕 애청자님도 열창의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응원의 박수 들리시나요? 해주셨고요. 아, 서산 갯마을 좋았습니다. 해변의 여인도 기대합니다. 우리 방현재님. 네, 어제 제가 들려드린다고 약속드렸는데 다른 애청자님의 9771님의 신청곡인데 방현재님도 기대하고 계셨군요. 기다려보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예가요 파트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봄비도 내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봄이 떠나가는 올해 26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그런 봄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좀 울적해지고 울컥했어요. 그래서 봄비가 들어있는 옛 가요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있네요. 이 노래 서울야곡 현인의 봄비를 맞으면서 충무로 걸어갈 때 이렇게 시작하죠. 이 노래 옛 가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미의 비에탱고, 강남 서풍구님과 같이 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셨고요. 정원의 미워하지 않으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대구 남준호님, 비 내리는 대구에서 한 곡 신청합니다. 네, 함께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아, 저 3부가 끝나갑니다. 일단 3부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는 4부에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고요. 부산의 구경옥님이 사연과 신청곡 주셨어요. 창가에 따닥따닥 빗소리와 기타 연주 라이브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목소리도 멋지고요. 탱고 음악 선곡도 좋네요. 이수미의 두 얼굴 청해 주셨어요. 3부 끝곡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하기니 여쭙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밤에 라이브가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 부탁해도 될까요? 부산 은하수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조금 아까 들꽃님이 손인호의 짝사랑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들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손인호의 비 내리는 호남선은 그 다음 주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겠죠, 은하수님? 예. 그리고 예약곡이 또 있습니다. 라이브 통기타 멋지네요. 과수원길 라이브로 듣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을까요? 청해 주셨어요. 예,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 요 과수원길은 다음 주에 제가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안 그래도 아카시아 꽃이 지금 이제 만발해가지고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저희 동네에도 꽃향기가 엄청나게 많이 예, 코로 들어오는데 스며드는데 들려드리도록 다음 주에 하고요. 이제 모든 장르를 섭렵하셨네요. 최고입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상열의 마지막 담배 부탁해도 될까요? 인천 오라방님 청해 주셨는데 제가 요 노래는 다음 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해서 되는 대로 아무튼 인천 오라방님 제가 들려드린다고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담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 노래는 제가 멜로디를 좀 익혀야 돼가지고. 자, 제가 불러드린 서울 야곡 들으시고 주신 박수 문자 저음 가수라고 하시더만 고음 조미미 노래도 명불허전 눈물나게 너무 잘 들었어요. 박수 만번 드립니다. 우리 금채영 기사님 박수 주셨고요. 한음 목소리와 기타가 너무 조합이 좋아요. 그냥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해주셨고 리액션이 너무 재밌었어요. 금채영 기사님. 그리고 말고노스님도 와 비오는 밤 불러주는 서울야곡 기타 선율과 청아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갈수록 멋지네요. 탱고춤을 추고 싶네요. 화이팅.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와 이거 정말 어르신들 연세 있으신 분들 사교 댄스 이렇게 하시는 거 진짜 몸에 좋고요. 관절에도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체력에도 좋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탱고 멋지죠. 지난번에 우리 민호님이 탱고 춤 배운다고 학원도 끊었다고 그랬는데 몇 번 다니고 그만두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번 노래는 어제 우리 뒷번호 9771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해변의 여인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제가 내일 라이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렸잖아요.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현재 님도 기대한다고 해 주셨는데 해변의 여인입니다. 같이 즐기시죠.

여러분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시는 나훈아 해변의 여인을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김상진의 어느 여인에게 우리 평강공주님이 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야 이렇게 박수 문자를 많이 주십니까? 먼저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문자입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박시우 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저씨 4학년 시우입니다. 저도 통기타 배우고 있어요. 아저씨처럼 잘 치고 싶어요. 내일도 들을게요.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할머니와 같이 듣고 저희 방송에 이제 처음에 찾아주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듣고 있고 내일도 듣겠다고. 시우 어린이 너무 반갑고요. 기타 열심히 잘 치고. 우리 민호님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중학교 때부터인가 저희 방송을 들었다고 그랬었거든요. 더 이릅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희 애청자가 됐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할게요. 제 애창곡 해변의 여인 기타 소리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우리 한재환님 통기타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최송아님 고맙습니다. 방현재님 제가요 수십 년째 부르고 지금도 흥얼거리는 저의 최애곡입니다. 해변의 여인 감미롭게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노래방 가서 애창곡으로 부르시는 노래. 그리고 이 노래를 진짜 청해 주신 9771 애청자님 오셨어요. 짝짝짝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마음도 좀 우울했는데 어제 신청했던 해변의 여인을 들으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자주 찾아주세요. 인천 도건님 해변가에 거닐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 0777님도 찾아주셨어요. 좋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답니다. 금치영 기사님 네, 또 박수 주셨어요. 나훈아 가수의 은퇴 발표 시기가 온 듯. 저 은퇴하셨죠 나훈아님이요. 그죠? 이제는 공식적인 무대는 안 쓰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아유 어디 가황 나훈아님하고는 될 수가 없죠. 정임진님께서요. 요즘은요 해변에 여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모두 다 모자에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옛날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없네요. 피부 관리해야 되니까. 들꽃님도 네. 시어 어린이 반가워요. 이렇게 네, 여러분 다들 우리 시어 어린이한테 반갑다고. 손주들이잖아요. 손주 여러분들한테 손주. 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즐겁네요. 아, 오늘 이렇게 반가운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왕애청자님 해변의 여인님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떠오르는 바닷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네. 저는 뭐 바다를 그렇게 제가 많이 자주를 가보질 않아서 저는 바다보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글쎄요 떠오른 여인은 없습니다. 네. 저 결혼 전에 협지 해수욕장인가요? 그 제주도에 제 아내 이제 미래 아내와 같이 갔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에 엄청 연습을 하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감상하니까 해변의 백사장이 떠올라집니다. 우리 구경옥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한 곡 더 이제 제가 매주 수요일 날은 네 곡의 노래를 준비하는데 한 곡 더 있습니다. 바로 전주에 계신 현동수님이 청해 주신 노래 지난주에 청해 주셨죠. 저별과 다를 어니언스의 노래. 이번에 이제 포크 분위기로 비오는 봄날 저녁 우리 청춘의 시절에 통기타 치면서 MT 같다 생각하시고 이 노래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별과 다를

하남석의 밤에 떠난 여인, 부산 은하수님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아, 지나간 푸른 시절이 그립게 다가와요. 노래 듣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숨어오는 마람소리님, 또 들꽃님도 저별과 다를 너무 감동입니다. 눈 감고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인천 왕애청자님도 열창에 감사드린다고 해주셨고요. 우리 마포 최병건님은 친구 장흥삼이가 사연이 방송에 나왔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자주 들리시라고 꼭 좀 네, 전달해 주세요. 인천 부평의 말구노스님도,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평강공주님까지 모두 모두 함께해 주시고, 그 밖에도 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봄날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끝곡도 이은하의 봄비입니다. 부산 개나리님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5: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 선종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라.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높은 산을 오를 때 흔히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오르막은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오르지만 정작 마음이 놓이는 내리막에서 방심하다 자칫 발을 삐거나 큰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보다 늘 하던 일이라고 쉽고 익숙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는 실수를 더 자주 범하곤 합니다. 평탄하고 쉬운 길이라 믿었던 그 마음의 틈이 오히려 실수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익숙함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방심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원의 하모니 오늘 첫 곡 임주연의 구름이 가려도 듣고 왔습니다.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에서 다치는 일이 더 많고 더 먼 길을 떠날 때보다

수행품 3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다. 험한 곳에서는 긴장하며 마음을 챙기지만 평탄한 곳에서는 마음을 놓아버리기에 실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76장 천 가지 만 잎사귀,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78장 공부와 사업 중에.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는 건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며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곳은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가볍게 여기는 평범한 일상 속이죠. 충분히 알고 있는 길이고 늘 해왔던 일이라는 그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삶의 정교한 흐름을 깨뜨리는 순간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잘 닦인 길이라고 해서 한눈을 팔아도 좋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편안할 때일수록 마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한결같은 태도가 우리에겐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환경의 험하고 평탄함에 따라 마음이 들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대하든 오직 그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마음이 모일 때 비로소 실수 없는 단단한 삶의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평탄한 길 위에서 혹시 마음의 끈을 너무 느슨하게 풀어놓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작성과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희진의 견성성불은,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박재환의 강약의 길.

애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가되 험한 곳에서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평탄한 곳에서 실수가 있기 쉬우며, 일을 하되 어려운 일에는 오히려 실수가 적고 쉬운 일에 도리어 실수가 있기 쉽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험하고 평탄한 곳이나 어렵고 쉬운 일에 대중이 한결같아야 일행삼매의 공부를 성취한다. 길이 평탄하다고 마음을 놓고 일이 쉽다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실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의 표준을 세우는 것만이 실수 없고 후회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일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보다 지금 내 앞의 경계에 오롯이 마음을 집중하며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험한 길을 지날 때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평탄한 길을 걷는다면 우리의 매일은 더욱 단단하고 원만하게 깊어질 겁니다. 매 순간 일행삼매의 정성으로 나를 닦아가는 참다운 공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의 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기도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원리를 아는데 내가 조금 그 각도를 잘못 쬐구나 하고 아는 거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공이 안 들어가지 그거다고 좀 다르죠. 공이 지금 노골이 됐어요. 공을 농구하는데. 근데 내가 왜 틀렸지? 손을 좀 덜 듣나? 무엇을 잘못해서 틀렸지? 배구는 이렇게 코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브를 넣는데 넣는 일이 나갔어요. 탁 넣는데. 아니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나갔지? 힘을 더 주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그 가다가 맞을 배구도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게 때리는 공이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빗맞았는지 좀 잘못 맞았는지 힘을 덜 들였는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서브를 잘 못 넣는 경우도 있지만 서브를 넣을 줄 잘 아는데 아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그걸 구별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잘 하는데 그 서브를 좀 잘못 넣는 것을 원리가 다 달라요. 내가 서브를 할 줄 몰라서 못 넣은 건지 아니면 할 줄 아는데 방법을 조금 이거 잘못 썼다 힘을 너무 썼다 방향을 좀 잘못 잡았다 그런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달라서 그 훈련하는 배구 하든지 농구라든지 훈련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기는 알아도 틀리고 근데 몰라서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몰라서 하는 것은 깨치기 전에 닦는 법이고 알고도 틀린 것은 깨친 후에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상문정예와 자성문정예가 있는데 깨친 후에 자성문을 하는 것 하고 거의 수상문 하는 것하고 깨치기 전에 수상문정예로 자기를 공부하는 것하고는 그 방법이 도리가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깨치기 전에 수상문정예는 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방법을 쓰는 것이고 깨친 후에는 방법은 다 깨쳐서 알긴 하는데 내가 어떤 방법을 잘못 드렸나 어떤 면에 조금 그 방법이 어디가 좀 틀렸나 그렇게 대조해 서는 거다고 대조하는 법은 같은데 원리를 알고 대조하는 거다고 틀리고 모르고 대조하는 것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차이를 확실하게 지금 구별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기능이 아니 그 근기가 승하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서 한 가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34장 약 번뇌가 단박하고 심신이 경안하여 어선에 이선하고 어학에 의약하여 33장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 수상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치기 전에 수상문 정의하고 깨친 후에 수상문 정의 어떻게 다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 이어서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약 번뇌가 단박하고 만약에 번뇌 우리가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이 담은 맑을 담이고 이 박은 열불박에 그래서 박하다 할 때 멋이 두텁지 못하고 얇게 한다 할 때 박하다 할 때 그런 박이고 이건 담백하다 할 때 담백하다 할 때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것이죠. 그래서 번뇌가 단박해 맑고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죠. 번뇌가 만약에 내가 번뇌가 단박하고 심신이 몸과 마음이 경한 이거는 가벼울 경 이건 편안한 얘기죠. 몸이 가볍고 편안해서 마음은 번뇌가 단박하고 몸은 편안해서 어선에 이선하고 선을 닦는데 선을 떠나고 악에 있어서는 악을 떠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선에는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악을 범하지 않았는데 악을 범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건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 왜 선을 행할 마음이 없냐.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바르게 갔는데 악을 행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불교의 최고 공부가 상을 떼는 공부인데 상을 떼는 공부인데 이것이 이제 기본이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선에 이선한다는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해줘요. 이제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편안하게 잘해준다 그 생각을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에게는 근데 잘해주면 내가 두 번째라도 세 번째라도 생각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잘했다 그 생각을 그렇게 잘했는 착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없지요는 것이죠. 근데 악을 끊었는데 끊음이 없어요. 잘못하지 않으려고 저 사람이 잘못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참았어. 한번 참았어. 또 참았어. 또 근데 그것을 참았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보니까 잘해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내가 두 번 했어, 세 번 했어, 네 번 했는데 그 사람이 잘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속에서 멋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네 번, 다섯 번 하기 싫어. 그 싫어져. 그러니까 선을 닦아놓고 결과적으로 싫은 것이 생기고 나쁜 인연을 맺어지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해놓고 선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남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없애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잘해줬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필요할 때 잘해줬는데 필요할 때 돈을 조금 준다 그러면 이 속에서 돈 받은 것이 속이 상해 이렇게. 내가 몇 번 도와주었는데 몇 번 착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안 오면 이 속이 상한 거야.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두 개, 세 개 했는데 나중에 속 상한 건 네 개, 다섯 개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못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의 원인은 잘못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잘했는데 잘한 것을 놓지 못해서 그 잘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셋을 저를 생각해 줬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오면 넷, 다섯 가지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해보셨을 것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선이 선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 악한 행동이 더 크게 남기 때문에 이것은 악의로 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업을 봤는데 우리가 금생에 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내가 언제 전생에 저 사람한테 저 일을 할 때 얼마나 내가 잘못을 크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잘못을 해서도 고통을 받지만 조금 잘해놓고 잘하는 것을 잊지 않아가지고 더 많은 걸 요구하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불행을 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선한 끝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악한 끝도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락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영원한 고와 일시적인 고 또 낙으로 변할 고와 고로 변할 낙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고 선을 잊지 않으면 나중에 낙으로 고로 변할 선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변할 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 공부를 하실 때는 선한 일을 하고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걸 놓아버려야 돼요. 악한 걸 내가 끊고 욕심을 참고 악한 것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것도 그걸 놓아야 되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 더 큰 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아까 얘기대로 번뇌가 단박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이것이 쉽게 되는 건데 우리가 내가 마음이 편안해 우리가 그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하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딴 때 같으면 그 정도 말하면 화를 안 낸다 화를 탁 내죠. 근데 저도 다른 때 그렇게 말하면 내가 화를 안 내는 근데 오늘 화를 확 냈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상대방도 아니 다른 때는 그 정도가 좀 이해를 다 하더니 오늘 이렇게 성질을 내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성질이 나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시 앞에 다른 일을 했다든가 어저께 어떤 잘못된 일이 남아있으면 작은 것도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난 데는 조금만 옷깃만 스쳐도 이게 아파요. 근데 상처가 없으면 옷깃 정도로 괜찮고 무슨 나무가 크게 지나가야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경안하지 못해. 이렇게 또 단박하지 못하고 속이 많이 화가 나 있고 또 경안 가볍죠. 뭔가 무겁고 속이 많이 상해 있으면 작은 것이 지나가도 그걸 크게 느껴져 아픔이 커. 근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니 상처가 난 데는 조금만 다도 아프고 또 이 겨울에는 이 상처가 나면 지나가면 바람이 반이 이렇게 그 바람이 추운 걸 많이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몸이 좋으면 어지간한 추위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감기 있게 가 있던 열이 있으면 추위를 못 견디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도 내가 편안하고 담백하면 선을 행하고 놓고 악을 했어도 그 마음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인 것 같아요. 마음 그래서 왜 선을 했으면 그대로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갖고 있고 악한 걸 내가 용서를 하고 했으면 그걸 갖고 있지 왜 그걸 혹시 그게 죄가 되냐. 근데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바람이 이렇게 산쪽에서 싹이 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오면 눈이 녹으면 괜찮은데 눈이 녹아서 날이 추우면 이게 얼잖아요. 얼어. 얼음은 그냥 얼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미끄러워 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선을 닦되 선한 됐다는 걸 놓고 악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악한 일을 내가 참고 용서한 것도 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떼는 공부가 최상의 공부이기도 한데 현실에서 작은 마음이 하나나 일어났을 때 착한 마음 하나 또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해줬던 마음 하나를 그때 놓을 때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 되는데 편안하지 않을 때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이야기 그 다음에 부동팔풍하고 적연삼수자는 의자성정에하여 이문쌍수하여 천진무작하고 동정상선이라 성취자연질이여니 하가수상문대치지의야. 여기 이제 부동팔풍을 먼저 뒤에서 설명하고 앞으로 올까요? 예. 팔풍은 팔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팔법이 있어 세간의 애어증. 이건 사랑이고 이거는 증오한다. 미워한다. 능히 인심을 선동함으로 팔풍이 된다. 팔풍은 무엇이냐면 수행인의 마음을 흔들어 시끄럽게 하는 여덟 가지 종류의 경계를 바람에 비유한 것이다. 여덟 가지 뭐냐면 이로운 것, 쇠, 멸망하는 남의 회방을 당하는 것, 또 명예, 칭, 이름 붙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울칭도 되고 이름 붙이는 것인데 남이 나에게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야.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게도 붙이고 나쁘게도 붙이는데 상당히 도덕적으로 좋게 칭할 수도 있고 아주 나쁘게 칭할 수도 있고 이제 인격으로 높게 봐줄 수도 있고 아주 낮게 봐줄 수도 있고 그런 저울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를 칭하는 거야. 좋게 불러준다든지 나쁘게 불러준다든지 도덕적으로 어떻게 상당히 높은 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나를 아주 못되게 봐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식, 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아는 것, 그 다음에 고, 락. 근데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희로애락, 애호욕 일곱 가지인데 그 일곱 가지가 밖에서 여덟 가지의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칭이라도 나를 좋게 봐주면 내가 기쁜 생각이 나잖아요. 똑같은 칭이 나를 낮게 칭해주면, 낮은 말로 해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내가 희로애락 애호의 여덟 가지만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로움에도 그렇게 되죠. 이로움에도 내가 근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하는 면으로 이로움이면 그리고 내가 넉넉한 이로움이면 약간 잘못 봐줘도 괜찮은데 내가 이것은 잘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만 이렇게 낮게 봐줘도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쇠도, 이거는 쇠망, 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약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멸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경제적으로 약해져도 힘들고, 건강이 약해져도 힘들고, 인연이 조금 어려워져도 힘들고, 동지나 스승이,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많이 있던 것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희로애락 애호의 감정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에 따라서 이 회는 사람이 이제 이 명예하고 회는요 같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남는 건 명예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이. 근데 이제 회방은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방해하고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고 다르게 표현해주고 그런 회방을 넣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 회방 방해를 하는 거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의 높이가 있는데 이걸 아니라고 해서 깎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그 상하지 않게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고 그 이제 그 전에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탁발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탁발성을 하는 거는 자존심이나 교만심이나 이걸 놓는 공부라고 들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루 이틀 사흘만 넘기면 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대단히 어렵다고. 근데 이 회방과 명예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금생에 내가 지치 않으면 없을 것 같은데 지치 않아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역시.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게 저도 이제 출가해서 부경무하고 교무하고 이제 교구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교무 때 받는 것도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힘든데 교구장이라는 상당히 조금 올라간 자리에서 받으면요 그것이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 겸해져 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상하더라고. 그 명예에 대해서 많이 상해.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은 것이면 내가 잘못했다 확실하게 잘못이 있으면 그 받을 수가 받아 넘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넘길 거냐. 근데 그것을 반드시 넘겨야 돼요. 왜? 그 어떤 그 급에 있으면 그 위에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조금 그 후배나 이런 사람들한테 받기가 쉽고 동지에게도 조금 그런 상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받기가 쉬운 건데 그것을 같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같이 따라서 잘못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군가 하나 참아야 되면 그래도 참아야죠. 교구장이라는 이름으로 잡고. 우리 교도님들은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집안 식구들이 나는 원불교인이고 아니면 그걸 참고 견디려면 또 친구들하고도 원불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이걸 참아야 되잖아요. 일기도 쓰시고 하려면.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원불교가 나중이네. 원불교 나중에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위에 있으나 어쩌나 근데 이 회방과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 그 아픔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전에 이렇게 많이 아픔을 당할 때 제가 어떤 그 책을 하나 읽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님이 동네에 저 조금 위에가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이 살고 있어요. 스님 혼자 비우스님 혼자 살고 있는데 저 동네 아가씨 중에 한 아가씨가 어린애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집안 식구한테 말을 하면 혼나니까 막 어린애를 낳는데 뭐라고 하니까 저 스님이한테서 낳다 이 아가씨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절에다 탁 갖다 놓으면서 자기가 당시 스님이 키라고 막 그러니까 스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알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데려다 동네에서 다 동장젖을 해서 먹이고 그 애에게 이제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니까 이 이제 여자가 그 애기 엄마가 생각할 때 너무 스님한테 죄송한 거지. 10년 넘게 크니까. 아이는 이렇게 크고. 그때 이제 사실로 어머니한테 말을 해서 그 애기를 이렇게 그리 안 했다고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스님이 그때 애기가 그랬을 때 그 여자애가 내가 아니다고 했어. 애기 발은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그래야 하잖아요. 정의. 옳고 그런 걸 밝혀버리면 되는 건데 이 명예나 이렇게 이런 데 회방이나 이런 거는 그런 것을 밝히지 못하면서 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공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스님은 그 끝까지 10년을 참고 하니까 동네에서 얼마나 그 질타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애기 엄마가 이제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밝혀져 가지고 이제 그것이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그 어린애 10년 동안에 그 받는 수모, 스님이 받는 수모를 이 스님이 다 고치니까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법 높은 스님이라고 존경을 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어렵고 좀 복잡한 일을 당할 때 그 스님만큼 어려운 일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 스님만큼 이것이 어려운 일이냐, 그렇진 않잖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바람, 나를 회방하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 바람을 넘기, 물론 우리 법으로도 넘기지만 법보다 훨씬 실질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의 바람을, 근데 바람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컵에 쌓여있던 것도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요. 꼭 그것을, 인과라는 걸 꼭 그것을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받는 것을 그걸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 상대방에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크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크기가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1000만 원쯤 갖는 그 부자가 되면 100만 원의 빚 갚기는 쉬워요. 그래서 얼른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더 강급을 해가지고 내가 10만 원짜리 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10만 원짜리가 내가 먹고 살면서 100만 원 갚으려면 굉장히 이것이 커요. 그래서 100만 원 자체가 크고 작고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저것을 견뎌내야 될 상황 자체에 따라서 이것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숙급에 지은 업을 방해를 받고 회방을,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을 경계를 받는데,
0: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수승 화강 드는 이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지내기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이요. 만일 생각이 잔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5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을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일을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에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상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느니라. 그런즉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베이비. 우와, 흔들지 마, 보고 싶고 잡고 싶은 너. 근데 멀어지는 너, 너, 너 잡으려고 애를 쓰는 나. 예, 나 왜, 왜 도대체 왜 내 맘을 몰라 그렇게.
1: So tell me now what you gonna do? I'll take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 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시뻘건 불길로 뒤덮인 도로.
2: 한 불이 마을 근처까지 접근하고
3: 문화유산 피해도 심각합니다.
4: 10년간 발생한 산불 총 5,455건. 그중 67%의 산불이 사람들의 작은 부주의로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알아봅니다. 성묘 벌초를 위해 산에 갈 때 향이나 양초 등 화기물질은 두고 가세요. 묘지 주변 정리를 위해 낙엽이나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가 역시 논밭과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나 산 인근에서 예초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의 기계를 사용할 때는 불티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세요. 기후 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더 자주 우리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수칙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죄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견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과보나 말을 못하는 과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과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새해를 맞이해 제자 박은국에게 글을 주시니 큰 서원을 세우고 정진을 배가하라. 일심의 위력은 많은 난관을 능히 돌파하리라. 새해의 새로움은 날로 새롭고 달로 새로울진저. 도의 기운을 오래 머금으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일심이 청정하면 만사가 평안하리라. 하늘한 한이치에 기연 따라 주신 말씀 13절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이 재성이 여쭙기를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큰 공부를 하오리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스승과 사이가 없어야 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사이가 없기로 하면 어떻게 하오리까? 답하시기를 믿음만 돈독하면 자연 사이가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20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학인이 사르기를 누구나 다 하여야 할 변하지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과불급이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니라. 다시 여쭙기를 어떠한 공부가 제일 어렵나이까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쓰는 공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5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2: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3: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시원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애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상사의 원리를 알아서 상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인을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이 극히 부드러운 것이지만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큰 바다와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이 극히 미미한 것이지만 뭉치고 또 뭉치면 큰 위력을 얻게 되며 뭉쳐서 키운 마음이라야 지혜의 광명도 크게 솟아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보물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상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 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수거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9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가난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나 부족한 것을 이름이니 얼굴이 부족하면 얼굴 가난이요 학식이 부족하면 학식 가난이요 재산이 부족하면 재산 가난인바 안분을 하라 함은 곧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나의 분수에 편안하라는 말이니 이미 받는 가난에 안심하지 못하고 이를 억지로 면하려 하면 마음만 더욱 초조하여 오히려 괴로움이 더하게 되므로 이미 면할 수 없는 가난이면 다 태연히 감수하는 한편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는 것으로 낙을 삼으라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락을 구하기에 힘을 쓰라.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라고 했던 피천득 작가의 문장처럼 물기를 가득 머금은 듯 싱그러운 자연이 참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이른 아침 좌선을 위해 깨어있는 이들만 만날 수 있는 지금 이 공기와 이 바람 그리고 이 날씨, 모든 것이 천지은 속에 참으로 자연스럽고 은혜롭죠.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고통으로 좌선을 하는 사람은 흔히 다리가 아프고 망상이 침노하는데 괴로워하게 되는데, 다리가 아프면 잠깐 바꾸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아두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지니, 절대로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두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에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 치민의 네 가지 요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먼저 밥과 옷과 집을 주게 한 후에 다시 일할 직장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한 자여, 가난의 슬픔을 알라. 가난한 자여, 노력을 하라. 철록이 따르나니라. 어린이에겐 먼저 사랑과 믿음을 주고 다정한 동무가 되어준 후에 좋은 영화와 위인의 전기와 성서를 가르치며 보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주인이 될 저 천사를 사랑하고 북돋워 줘라. 사회, 국가, 세계의 좋은 싹이요 새 일꾼이니라. 무지한 사람에겐 먼저 실천으로 보여준 후 말과 글로 가르쳐줄 것이다. 선각자는 후각자를 가르쳐줄 의무가 있나니 누구나 배워 알면 지자가 되나니라. 죄인에겐 먼저 인정과 용서와 믿음을 준 후 다시 스스로 반성하고 깨쳐서 새 길을 걷도록 할 것이다. 남의 잘하는 것을 꺾지 말라. 저 무럭무럭 자라는 새싹을 꺾는 것과 같나니라. 남의 죄를 돕지 말라. 잡초에 거름을 주는 것과 같나니라.

치민의 네 가지 요원.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존 바티스트의 앨범 베토벤 블루스 가운데에서 엘리제를 위하여 존 바티스트만의 특별한 편곡 버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이시어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살피며 큰 지혜를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주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가곤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망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제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고락의 설명. 대범, 사람이 세상에 나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괴로운 고요, 둘은 즐거운 낙이라.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고는 사람이 다 싫어하고 낙은 사람이 다 좋아하나니라. 그러나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 고가 영원한 고가 될는지 고가 변하여 낙이 될는지 낙이라도 영원한 낙이 될는지 낙이 변하여 고가 될는지 생각 없이 살지만은 우리는 정당한 고락과 부정당한 고락을 자상히 알아서 정당한 고락으로 무궁한 세월을 한결같이 지내며 부정당한 고락은 영원히 오지 아니하도록 행, 주, 좌와 어묵, 동, 정간에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영고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육신과 정신을 아무 예산 없이 양성하여 철석같이 굳은 영고요.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여 기질 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영고요.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네, 원불교정전 수행편 최초법어와 고락에 대한 법문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9장 괴롭다 즐겁다 하는 이들아 고락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8 문정규 여쭙기를 송규, 송도성, 서대원 세 사람이 지금은 점싸오나 앞으로 누가 더 유망하겠나이까. 대종사 한참 동안 묵연하시는지라 정규 다시 여쭙기를 서로 장단이 다루오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송규는 정규의 지량으로 능히 측량할 사람이 아니로다.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었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한 일과 두 번 시켜본 일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나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재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도 그 위력이 또한 다름없나니라. 제11 요훈품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1분 1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하여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정과 해를 같이 운전하되 정 위에 해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정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 할 날이 없나니라.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태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신성품 18장과 19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200장 한아름 서원으로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30일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32.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33.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34.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화와 유로서 해결하면 능히 강을 이길 수 있고 촉 없이 그 이유를 성취할 수 있으나 아무리 화와 유로 하여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강을 쓰기도 하나니라. 35. 말씀하시기를 강자가 약자를 진화시키는 데 순수적 진화가 있고 역수적 진화가 있나니 순수적 진화는 도와주어 잘 되게 하는 것이요 역수적 진화는 그 마음을 거슬려 분심을 일으켜서 잘 되게 하는 것이니라. 36.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덕이는 밝을 자리에 능히 밝고 어두울 자리에 능히 어둡나니라. 37. 말씀하시기를 덕이는 매양 나만 못한 사람에게 더욱 조심하나니라. 38.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39. 말씀하시기를 굿이 화문이라 하거니와 실은 굿이 화복문이니 잘못 쓰면 입이 화문이지만은 잘 쓰면 얼마나 복문이 되는가. 40. 말씀하시기를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41. 말씀하시기를 말은 후하게 하고 일은 민첩하게 하라. 42.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해수만 좋아하고 공부를 잘못하면 악도에 떨어지나니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덕을 적게 입고 공부하여야 빚이 적나니라. 43. 말씀하시기를 해시받기를 좋아 말며 신심 깊은 이에 해시를 함부로 받지 말라. 자칫하면 노적에 불질러 놓고 튀밥 주워 먹는 격이 되나니라. 44.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이 바란 자취는 허공에 도장 찍히며 사람의 일생 자취는 끼쳐든 공덕으로 세상에 남나니라. 45.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들은 운명을 초월하여
화복을 자유로이 수용하시나 범부와 중생들은 운명에 끌리어 화복의 지배를 받나니라. 46.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심력이 쌓이어 매사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일심의 힘은 위대하나니 팔구인이 삼동에 방언할 때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일을 하였으되 무원연 감기처럼 심한 때에도 아무 일 없이 지냈나니라. 48.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한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49. 말씀하시기를 주자는 가시나무는 쳐내도 다시 길어나는데 지라는 길러도 죽기 쉽다 하였거니와 우리가 선은 하기 어렵고 악은 범하기 쉽나니 악심은 처음 날 때 끊어버리고 선심은 놓치지 말고 잘 배양하여 수만생 불종 선근이 뿌리 깊이 박히도록 힘을 쓰라. 50.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십이나 증에는 있으나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십이를 가리고 끌림없는 마음으로 증예를 하시나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법훈편 31장에서 50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159장 우리님 대자 대비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5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의 공부를 도와주는 두 보살이 있나니 그것은 역경보살과 순경보살이라. 역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이요, 순경보살은 일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도력을 키워주는 보살로, 이 두 보살이야말로 성불재중을 이루도록 도움을 주는 큰 권력을 가진 보살들이니라. 5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영겁대사가 한 생각에서 비롯되나니 큰 죄인도 한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부처나 성현도 한 생각에서 출발되었느니라. 5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진적공이란 하루 세 끼 밥 먹듯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내달도 금년도 내년도 한결같이 공을 들이는 것이라. 공들이지 않고 속히 이루려는 마음은 도가의 몰입에와 같으니라. 5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을 벌 주려면 상을 줄 능력을 가져야 하고 남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느니라. 5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믿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참될 것이요, 세상에 공명을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옳은 일을 하면 얻을 것이니라. 5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법문은 일체 중생이 다 받들고 업장을 녹이게 되므로 오직 정성을 다해 설해야 하나니 그 법문을 받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법은 영원히 살아날 것이니라. 5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원시대의 주인이 되려면 교전 공부와 훈련으로 정진을 해야 하나니 교전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몸이 되며 교전과 함께 나이를 먹어야 그 힘을 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그 재주가 천하의 재주가 되고 그 알미 천하의 알미 되며 그 힘이 천하의 힘이 되어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느니라. 5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일으켜 무위이화로 만물을 화육하듯 성인들도 아무도 모르게 자비 바람을 일으켜 그 은덕으로 만생령을 화육하느니라. 5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으로는 심화, 기화, 행화를 해야 하고 밖으로는 인화, 지화, 천화를 해야 하느니라. 과거에는 천화, 지화, 인화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나
양시대에는 인화, 지화, 천화의 순서로 이루어지나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화하면 지화가 되고 천화가 되어 모든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지느니라. 6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데 앞장서서 협력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싸워 이기고 힘으로 빼앗으려는 사람이니라. 6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일수록 은혜를 발견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고 소인일수록 원한을 발견하여 불안한 생활을 하느니라. 6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미루면 그 힘과 복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느니라. 6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제일 높은 어른은 천하의 이익을 가장 많이 주고 가신 분이니라. 6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에게 어려운 세 가지 일이 있나니 하나는 바른 스승을 만나서 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둘은 마음을 밝힌 후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고 셋은 자신 제도를 마친 후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가 어려우니라. 6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집착으로 구하면 멀어지고 크려고만 하면 작아지고 가지려고만 하면 없어지느니라. 6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참 사람을 찾는 시대라. 참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하나니 참 사람을 알아보고 참 사람을 따르고 참 사람을 길러내는데 더욱 힘써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괴가 뭔가 하면요. 이제 괴를 이제 한문으로 설명했는데 택례수. 택례수. 그다음에 중택태. 이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표현을 해갖고 이제 택례수 중택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 괴가 이제 나왔다 이제 이게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택례수는 뭔가면 택은 모택자죠. 래는 뭡니까? 우레. 수는요? 따를 숫자예요. 그러게요. 이 지금 수,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자, 이 수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자, 지금요. 수를 따르면은 뭔가 하면요. 역수로, 순수로 가죠. 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갑니까? 역수로 가죠. 역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이 나겠죠? 그렇죠? 부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수할 건가? 따를 건가? 따르지 않을 건가? 이 관건이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하면요. 지도자의 책임자에게 달려있어요. 이해가죠? 관건이 누가 있는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이 지금 키포인트를 잡고 있는 사람 뭔가 하면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가 말이죠. 어떤 수를 따르느냐 하는 것을 이 김석진홍이 이제 밝혔다 이 말이죠. 밝혀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 수는 뭔가 하면요. 이거는 이제 요거를 듣고 하면요. 변혁과 혁신이에요. 자, 변혁과 혁신. 이게 지금 말이죠. 요거를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변혁과 혁신이에요. 그래서 변화에 순응하고 따를 것인가? 혁신을 할 건가? 그게 안 할 건가? 하는 키포인트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갖고 있고. 정부는 뭔가 하면 대자리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자리에 순수로 따르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인이 되는 것이죠. 와, 제가요, 이 지금 내용을 보고 말이죠. 새로운 지금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요, 주역을 이렇게 풀어버리면은, 아이고, 참, 이 사람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 그래서요, 금전은 뭔가 하면 힘들다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안 바꾸고, 힘들다고 안 하고, 안 바꾸고 하면은 뭔가 하면요, 더 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이 발생한다. 힘들다고 안 하고 아니 변혁하고 혁신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변혁과 혁신을 가감하게 실천하는 그 지도자는 말이죠. 근데 힘들다고 안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 양반이 또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더라니까요. 뭐를 이제 주장하는가 하면요.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 얘 따라가지고 가까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가지고 뭔가 하면요.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죠? 그런 거 지금 다 보고 안 있습니까? 현실 속에 다 보고 있죠?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지금 운수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주장한 것이, 이걸 지금 쫙 이걸 주장을 하면서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수시 변혁이에요. 수시 변혁이에요. 수시 변혁은 뭡니까? 그때 그때 상황 따라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이 고정관념 있잖아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갖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소인으로 전락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더라니까요. 이 멋지죠? 이런 지금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건 다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분이 말씀드린 대용은 이게 뭔가 하면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아가지고 상강 오륜과 인위 예지의 인간으로서의 할도리를 그대로 밝혀주신 육아의 도리가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표출돼서 나오는 거다. 여기 때문에 육아가 주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요, 여러분들 제가요, 유식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요. 자, 육아의 주체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역, 우리가 주역이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현명한 진리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의 그 원리를 밝혀준 것이 주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 소태산 대중사님께서요, 교육품 1장에서 육아는 우주 만유 형상 있는 것을 주체 삼았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이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육아는 우리들에게 이제 형성에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그 알아야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요. 초등학교 댕기고 그거 할 때는요. 지금 우리 소풍 가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댕길 때 소풍 안 갑니까? 이제 소풍 딱 갈 때. 소풍 갈 때 어디로 가면 절로 많이 가잖아요. 절로 소풍을 가면은요. 저는 육아집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가서 그 법당 안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를 한 번을 안 했어요, 제가요. 그냥 기피했어요. 그냥, 아, 그런 건가 하고 했어요. 또 고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요. 지금 어딘가 김천고등학교를 다니거든요. 김천에 가면 유명한 절 있죠? 어이죠. 김천에 유명한 절. 직지사. 직지사.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그거 맨날 돗대기로 우리가 소풍 댕겼어요. 가가지고도요. 그때까지 제가요. 원불교 안 만났잖아요. 없었어요. 김천에요. 원불교가. 그러니까 직지사를 한번 가도요. 제가 법당 가서 절 안 했다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육아의 집에서 자란 저의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지금 저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육아가 이제 지금 주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사님께서 교육품 1장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그 다음 뭡니까? 유불. 선이죠? 예,

이걸 가르쳐가지고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청정무위의 길을 주로 밝혔다. 청정무위의 길을 지도로 밝혔다. 자, 이게 중요해. 무위의 길을 주로 밝혔다. 청정무위의 길을 주로 밝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인의 도를 주체 삼았다. 이게 이제 성가가 주체 삼은 것을 이제 숫다는 대응사에 이렇게 이제 말씀한 무위다. 무위의 반대는 뭡니까? 유의죠. 예, 제가 이제 하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금방 알으시네요. 유의. 자, 무의. 그렇기 때문에 성가는요, 우주 자연의 도를 주체 삼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노력, 이걸 별로 생각해요. 육아에서 말입니다요. 인위예지, 상강오륜, 이런 걸 막 지키라고 했었고 하니까 성가시잖아요. 아따. 그래서 성가에서 딱 볼 때, 육아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너무 애쓴다. 너무 애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인위의 세계를 너무 강조한다 이 말이죠. 인위의 세계를 너무 강조한다. 우주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무위가 있다. 자, 우주가 변화하는데 무위로 합니까? 유위로 합니까? 무위로 하지요. 그러죠? 유위로 합니까? 무위로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말이죠, 우주는 말이죠, 자연적으로 무위로 변화를 해요. 아, 이제 지금요. 아이고, 참으로. 아니, 지난 보름날, 아니, 누가 말이죠, 교사님, 금년 더위 저한테 파십시오. 제가 사겠습니다. 자기에게 팔으래. 그러면 자기가 사가겠대. 그래서 내가 금년 여름은 자네께 더위 팔고 내가 잘 지내겠네 하고는 답을 보냈다니까. 더위 판다. 어때? 여러분들 팔았습니까? 옥타원님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아이고, 어제 덕타원님 팔았는가 봐. 더위 팔았어요? 아, 저는 팔았다니까. 저 더위 판 사람입니다. 금년 여름 내가 편안하게 지낼 모양이에요. 그게 이런 것이 말입니다. 전부 다 말이죠. 겨울이 오면은 춥고, 그게 이게 무의죠. 무의로 지금 변하는 거예요. 우주 자연은 무의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무의에 따르면은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위의 노력이 필요 없다. 이게 뭔가 주가 돼가 있고 있는 것이 성가의 뭐, 교법의 주체다. 이렇게 지금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지금 저 교품 1장에서 지금 밝히신 내용입니다.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요, 이제 사실은 이 무의가 참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의만 강조하면은요, 무의만 강조하면은요, 유의가 어찌 됩니까? 배제되죠? 유의가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의만 강조하면. 그런데 인간 사람 사는 세계 속에서 무의만 있습니까? 유의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유의와 무의와 유의가 적당하게 겸해지지 않으면은 한쪽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자연적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겠죠? 책임이 없어지는 거요. 책임. 자, 권한을 가지면은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말이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은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안 져요 하는 것이 지금 형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유의와 무의는 말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의의 바탕에서 유의를 만들어가자. 이게 뭔가면요, 우리가 행해야 될 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에 항상 바탕은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유의의 노력도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가의 주체는 뭐의 주체가 되는가 하면요. 아까 불교는 대자리라 그랬죠. 유교는 소자리라 그랬죠. 지금 성가는 뭐가 주체가 됩니까? 이러면 대소 다음에 뭡니까? 유무.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주 대단한 건 아닌데요. 특별할 것 없던 일상에 반짝 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그게 뭔지 딱 알아차리는 눈빛을 마주쳤을 때, 같은 포인트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을 봤을 때, 그리고 미리 맞춰본 것도 아닌데 손발이 척척 맞을 때, 이런 찰나와 같은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우연들이 우리 일상을 더 즐겁고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 나의 하루를 반짝하고 빛내줄 놀라운 인연들, 어디에 있는지 놓치지 말고 꼭 찾아보기로 해요. 5월 21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나연 괜찮아 사랑이니까 전해드렸어요. 일상에 반짝 불이 들어오는 순간 자주 만나시나요? 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대화만 몇 마디 나눠도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 순간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하루가 정말 특별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나의 하루를 더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들과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한 명 특화정이 되어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2시간 저희랑 얘기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주세요. 2부에는 듣고 싶은 노래 와장창창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왓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한 곡으로는 성에 안 찬다. 난 좀 더 많이 들어야겠어. 내가 듣고 싶은 노래들을 와랄랄라 라디오로 들어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듣고 싶은 노래 3곡까지 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7시 30분까지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출발해서 배송해드릴 거니까 듣고 싶은 노래들 사연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번호 0937님께서 연하님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눈 깜빡하니까 슝 지나가네요. 다가올 주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보내주셨고요. 신복수님이 부산은 비가 그쳤는지 아침 햇살이 반짝거리네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부산은 비가 그쳤군요. 오, 제가 있는 곳 아직 비가 그치질 않았어요. 좀 날도 흐리기도 하고 오늘 출근길 곳곳에 비가 좀 부슬부슬 계속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오늘 상쾌하게 해가 쨍하니 났나요? 아니면 서울 지역처럼 좀 흐리고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건가요? 밤새 곳곳에 비가 좀 계속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목말라 하던 식물들이 좀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1, 2, 3 아빠님이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운전해야 되지요 라고 남원 지역도 이슬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오늘은 남원에서 8시에 상차가 있어 출발하는 길이에요. 빗길 모두 안전운전입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선 아빠님도 오늘도 신나게 출발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더 클래식 제리 제리 고고 슈퍼키드 러브 유니버스 두 곡의 노래 듣고 옵니다.
2: Alright, for all you fans who rocked around the clock way back in the 50s, up next is a new piece from the classic. They dedicate this song to that rock and roll legend who brought great balls of fire to radios nationwide, Jerry Lee Lewis. Here we have Jerry, Jerry, Go, Go!

더 클래식의 제리제리 구구 슈퍼키드의 러브 유니버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5분 50초 지나고 있고요.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3부에는 신개념 쿡방수 듣기 밥 퀴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 행복 이야기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4부에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또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게 된 사이사이 여러분의 일상 속 행복했던 이야기들, 감사한 순간들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으로 글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로도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랑 친구 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친구 추가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다혜 마크투비예요. 시작의 아이.

박다혜 마크툽 시작의 아이 남우현 인피니트 소년소녀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김형중 오늘의 운세 전해드리고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 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 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

0: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JTL 행복했던 기억들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자,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가정고기님이 골라주신 노래 3곡 오늘도 배송 준비 딱 하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행복했던 이야기들도 받고 있습니다. 5415님이요. 어제 나름 긴 소매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하루 종일 쌀쌀하길래 오늘은 자켓을 챙겨 나왔더니 또 좀 덥네요. 아, 그러니까 요새 좀 날씨가 진짜 들쑥날쑥해서 어제는 맞아요. 저도 막 그 전에 좀 약간 눅눅하고 뭐 이래가지고 겉옷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좀 쌀쌀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제는. 분명 오늘 기온이 좀 더 낮은 것 같았는데 아, 날씨와의 눈치 게임 실패!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요 계절이 싹 옮겨가는 요 시기에는 진짜 날씨와의 눈치 게임 잘 해내야 하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지 않게 뭐 이렇게 냉방 시설 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때 겉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50/50의 푸키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허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8426 고객님께서 연아씨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생일이에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서 미역국은 저녁에 끓여주려고요. 맛난 거 많이 해놓을 테니까 일찍 와. 깜짝 선물도 기대하고 라며 신청하신 권진원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이찬혁 멸종 위기 사랑 멜로망스 선물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8426 고객님 신청곡 왔자용.

신청곡을 짜염. 오늘 8426님이 남편분의 생일을 축하하며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이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권진원 해피 벌세이 투 유, 이찬혁 멸종위기사랑, 그리고 멜로망스의 선물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떡벌어지게 맛있는 걸로 한상 차려질 것 같은데. 선물도 기대해 라고 말씀하셔서 대체 어떤 선물인지 저도 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저희도 함께 축하드리고요. 저녁에 신나는 생일 파티 하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3부에는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2부 끝곡은 체리나예요. 순수.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 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같이 어리석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그의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며 또한 10분이 다 뜻에 맞을지라도 그 만족한 일을 혼자 차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김으로 그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복이 항상 무궁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과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6: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7: 깜빡 말고 쾌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시부로 예방합니다.
6: 쾌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8: 바삭해.
9: 맛있는 60개 치킨.
8: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9: 맛있는 60개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9: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8: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100년 앞변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100년 앞변
11: 30년 전통
12: 100년 앞변
11: 떡 선물 세트는
12: 100년 앞변
11: 1588-5678.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로이킴 너와는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는 신개념 쿡방 추수깨기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잠시 후에 들려드릴 텐데요. 오늘 쿡방에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대체 어떤 재료로 만들고 있는 건지 그 재료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눈치채신 분들은 나는 이 요리에 요런 킥을 활용합니다. 요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 롱. 여러분만의 레시피나 꿀팁들도 저희와 공유해 주시고요. 그 재료로 이 요리 말고 이런 거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레시피들도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4부에는 오늘 아침 내가 찾은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마음껏 자랑해보는 시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발견한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 이야기들도 잊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웬디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전해드리고 밥 퀴즈 이어갑니다.

섭접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된장을 넣어 턱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땡땡탕을 끓여볼 거예요. 먼저 땡땡은 칫솔을 이용해 구석구석 팍팍 문지른 다음 등껍질을 분리해서 아가미를 제거하고 4등분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다시마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된장 3큰술에 고춧가루 2큰술, 맛술은 1큰술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 다음엔 야채를 다듬어 놓을 차례. 호박이랑 감자, 양파는 큼직하게, 파와 배추는 어슷하게 썰면 준비 끝. 자, 이제 육수에 땡땡을 넣고 끓이다가 반쯤 익으면 양념장과 손질한 야채, 다진 마늘을 넣고 한 소끔 끓이면 완성. 어때요? 쉽죠? 제철을 맞아 살이 꽉 찬 땡땡으로 맛도 영양도 꽉 잡아보세요. 오늘은 구수하면서도 시원한 땡땡탕을 만들어봤습니다. 탕뿐만 아니라 이걸로 찜, 그리고 흔히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장으로도 만들어 먹는 오늘의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꽃게, 2번 조개, 3번 물개, 4번 찌개. 1번 꽃게, 2번 조개, 3번 물개, 4번 찌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땡땡을 보내주세요.

신기념 쿡방 수수께끼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땡땡을 넣어서 구수하고 감칠맛 나게 끓인 땡땡탕을 만들어봤는데요. 아, 요새 이거 진짜 제철이라서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알이 꽉 차 있기도 하고 여기 또 몇몇 시기에는 못 먹는 시기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재료기도 하거든요. 탕뿐만 아니라 찜으로도 맛있게 드시고요. 흔히 또 밥도둑이라고 불리는 장으로도 많이 먹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꽃게, 2번 조개, 3번 물개, 4번 찌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땡땡이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0: 명아입니다. 예.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떨어 똥.

0: 라디오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빅뱅의 꽃길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21일 목요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밥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시원한 땡땡탕을 만나봤는데 이거 뭐 땡땡탕뿐만 아니라 땡땡찜, 땡땡장 뭐 하나 빠지지 않게 너무 맛있는 재료죠.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김현우 꽃보다 남자 영준 사이먼 디 꽃보다 그대가 JJCC 피처링 정훈이 꽃밭에서 노래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은 바로 1번 꽃게였습니다.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통하기도 했던 이 꽃게는요. 고단백 저지방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이 꽃게의 껍질과 근육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타우린은요. 간의 해독작용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죠. 또 한의학에서는 이 꽃게가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위장에 열이 쌓여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쓰린 분들에게 더 좋다고 해요. 마침 알과 살이 꽉 찬 암꽃게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5월이 가기 전에 맛있는 꽃게로 건강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종익님 정답 꽃게 1번 나 밥 안 먹어 이거 없으면 제 최애 음식 이가 없어도 이건 먹어요 라고 밥 안 먹어 나올 정도로 좋아하시는군요. 5532님 1번 꽃게 엄마가 끓여주는 꽃게탕이 먹고 싶은 아침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2309님 정답 1번 꽃게 충남 서산과 태안 특히 안면도에는 꽃게가 유명합니다. 그렇죠. 1811님 이슬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공기도 상쾌한 아침이네요. 이 기분 유지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랍니다. 정답 된장찌개 우아하게 보내셨다가 점점점 꽃게탕이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꽃게긴 합니다만 네 정답입니다. 준선선우 아빠님 1번 꽃게 꽃게는 아니지만 가끔 속초까지 무한리필 홍게 먹으러 가는 1인입니다. 며칠 전에는 와이프랑 둘이 18마리의 홍게 라면까지 우와 5458님 군침 꿀꺽 정답은 꽃게입니다. 해루질 초보입니다. 지난달에 처음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물맛을 알았죠. 이제 드디어 꽃게철 캬, 너무 기대됩니다. 해주셨고요. 5848님 세상을 바꾸는 맛 꽃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꽃게의 진심인지 몰랐는데 세상을 바꾸는 맛이라니 와 그래요 꽃게 엄청 좋아하시네요. 1232님 정답 꽃게 한입 먹기 좋게 잘라서 석쇠에 올려서 숯불에 구워서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라고 석쇠구이도 맛있군요. 6705님 정답 꽃게 1번입니다. 꽃게 무침 양념으로 고추장, 물엿, 사이다, 마늘, 고춧가루, 매실, 소주, 간장 넣고 무치면 너무 맛있어요 라고 맞아요. 이 꽃게 무침도 진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8046님 정답 꽃게. 꽃게 맛있긴 한데 발라먹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라고 사실 저도 약간 번거로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꽃게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을 끓이면 꽃게 살들이 막 보글보글 끓으면서 국물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 안에 이렇게 싹 녹아나온 꽃게 살들. 0992님 정답 꽃게. 집게 시원한 꽃게탕 맛있는 꽃게찜 없어서 못 먹는 게장 생각만 해도 군침이 싹 돈다고 설명을 너무 군침 돌게 잘해주셨네요. 8046님 099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펄스데이의 노래입니다. 불어라 꽃바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7932 쓰시는 분. 사무실에 1등으로 도착해서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하고 있어요.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게 오늘 아침 출발부터 아주 나이스네요. 뒷번호 2650 쓰시는 분. 바쁜 아침 출근하며 듣는 특가정이 매일 아침에 행복입니다. 이제 출근 완료. 연아씨 오늘도 고마워요. 백두경님, 보슬비가 기분 좋게 내리는 아침이에요. 신랑이 출근하기 전에 아 한 잔 사들고 들어와서 갑자기 한번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수고해 하고 가네요. 살면서 소소한 행복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날 되셨음 합니다.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어울진 쌀눈 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세븐 꽃을 들고서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1: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0: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섭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위력과 광명은 무엇으로도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못난이라는 상표가 붙어 있는데도 꽤 모양새가 괜찮으면 왜 굳이 못난이라고 했을까 싶어요. 반대로 멀쩡하다라고 돼 있는 곳에서 아주 작은 흠이라도 발견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나 큰 손해 같습니다. 미리 사정을 알면 이해심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정도 모르고 갑자기 어떤 반전이 생기면 그게 그렇게 부글부글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것,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흠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러이러해서 이만저만하다 시원하게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윤종신 내 사랑 못나니.